0: 呀呀，哦呀，有松啊，哦呀，呀，哦呀，呀，李生，拿近一点，休息。呀，李生呀，
1: 拿近一点，
0: 哦呀，哦呀，有松。
2: 我有松，也不懂。
0: 进进，
3: 你
1: 松，
0: 哦呀，
2: 还能搞谁？
0: 呀，连都松，哈哈。
4: 呀呀呀！别学习，
1: 哈哈哈哈哈！你
2: 这吧，敲门。
0: 杨秀，
4: 呀，张一达，学习。

0: 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 Kenani, ngasi ka pikyo mas ba. Ngone che na, nge pa cha hu yu.
1: Di zhe shou wa?
2: Che zang che.
0: Di ngu nga re che be, le nye di zu da, zi nyen pa di zu. Chen du ngwa zang ye ra che ki.
2: Di zhe shou wa?
0: Kenani, ting ka she che ka yung zi che bi yin. Yinin oge joma sung. Tari dozma do. Xinji zala le zho che zang. Samlu kho su. Kiji kashi. Simna nyade na yongya mingdu. Ngazne ma shewi na. Topya huja la shiga che na. Kina zo kiji chaga che. Sheya churu yoma shi. Che zang.
2: Kina dung je kyo nama sung da. Din je na kien nunga ma shiba. Shiba.
0: Lashi, kenani, rinne yube miri la. Bichingi, kwar nyingbe nal dewa shi, che zang miye rup-rupa. Nye chebe di zu, tulu ma sha zho na.
2: Ozi, dinje ma nada, dinje ma nada, rwa rwa, ya xiang jia hana gu yu.
0: 你给他了去我拿走的这那样不你去的是吧不给你你抢不起你对呀这就是是吧这我儿子说的这我那光不是这这么送的啊给他妈修的修的我那光不是你这不的这没搞不马这有日本抢不起我就这点地多了莫让了抢不起你的儿子的 Nye po myo chie do, zo bian zu jin yu yu, ngu ne yin da. Po mo do nye chab yin na, yang sim zhe shi. Ning chi zha ne, bet sim zhe zhe xia. Po tu zu chie chie, kyun xie ge min do. Ki na zu chang zi chie, mo ran ning chi mo yu za, lop zhe shita ka zu gyur yu ma zhe la. Chie sa te we, ning shi ra ji gi. 宁杰桑也举把贴住给别的住街的有的不得罪王玉羡慕的生病我年前的胳膊军察界不会生了二丁个爱与生病没信念我就真赞了给你念给破桥我是给买着你冲对的娃儿不如自己所用几个月 我的心呐, 这马真正的肩膀嘛, 完了,
1: 给我生病。完了吧啦,
2: 고주면 하후스다.
1: 기라니게 남교스팅네베.
3: 오라. 녜와르 섭제 남교스팅이. 제만에 너니게 각주중을 소화게쇼. 나나스 나징 미르다.
4: 지샤무 바바.
5: 예스. 공에 나자 기라르
2: 베드. 시다. 코디 제크 시베 쿠제아.
5: 所以你看他天天入住到什么建筑里面既然就没落皮入面了地下最低个码的是的所以你看他天天入住到什么建筑里面既然就没落皮入面了地下最低个码的是的所以你看他天天入住到什么建筑里面既然就没落皮入面了
3: 이다 인다. 나나스님도 인체다 바르시게.
4: 인체님도 바르게.
3: 我呀，
2: 我呀，多做些吧。

0: 부구지 중요 맛이.
1: 수구교는 인기 말봐. 맹갈치는 나 엄청 멋있네.
0: 님도.
2: 아.
3: 돈도에.
0: 러시라스 주기.
2: 에세. 진짜 있는 얘라는 지진이 제이다. 다시. 규부지니 메비나 제마 메고 돈 컨테스티니 이바. 키싱 하라이나 로가 치사요.
3: 저. 알아도지 니라 카가치 시에니 요르베. 다성 라이니. 도스데나 고마용구제. 덥시 당고.
1: 디가브르다.
0: 로가치기.
2: 에세이디.
1: 江泽，江泽，我看看前对比度。当年新年好过时，天朗松木呢，岁数前面难过也没多。我那时候过来，模特跑过一个南部的俱乐部，连干的，年终就来点没多。 레스 간체다.
3: 인다. 다시 간통다. 통통입니다.
1: 아, 간통다.
3: 인다. 간통다.
1: 마타레 메메 챙겨.

0: 喂。
1: 杨文雅秀，那么大，那不恰恰？
2: 钱都谁出？哎，你让谁？特别是你妹的，就说那路边，羡慕到拉江下去。让父母一边啊，家不念拿了嘛路边，免得你女儿他是不？是
3: 你女儿呢，恐怕接生不得。
2: 没钱的用不嘛的。哎，你都来看亲过？
0: 哦，
3: 强子。
2: 罗主任还是要的，去了下午停车不不多。然后呢，明天下次劝车行不多。
3: 嗯，
2: 都是罗宾呢，那个热吧？叫我去差不多过，突然冷不的个，冷三七出海过，叫我去去。可中哎？
0: 有事？天冷个嘛的？我怕罗先生。
3: 让俺们那个隔壁那呢，你也冷不？他的罗马的，你看你也是。
2: 可怕你也是。
0: 니코베
3: 니코메 라 니코 중에
0: 니코메도 사치 제사 마콤베 소르시도
3: 니니 하나라 토피아 미실레사 나이 마콤베 소르시
0: 란쉐다 아자라게 나 나리에 주야디 가르치나 돈도 니 암라게 갑규 나비이나 콘세가 단 다그리송게 여니 가르는 쓰여래
3: 하고 뭐죠 갸린 게 아유
0: 갸리시다 고바게 그래 니 암라게 장라 젤라도 스쿠추
3: 这啦是？让
0: 四岁对的，呀。你看是？地那了，中国都，俄罗斯都，最大蛮好吃，三多多的，五里里都，人家激动的。可是咱们搞不出呢，你们这让人打球去。这个搞需求。 让个 记懂的，
3: 你也该学习的，让个
0: 提个起的。今年可把提个了，人民都是去，让个老早学的，你老别那路的，我让你个该学习的，几个人都会打到。
3: 该学习的是吧？
0: 是。

0: 우지 랑톤 도마 녜바 디디에 유베 쩨가 녜메베
1: 나 자지 삼추게 레미 쳬프춘디제 장츠 쩨가 로림소
0: 차버딘 제법자 딘데피게 디에브지 계시 차베기로 로용비나

0: 아슨 제치거 봐.
1: 군인님도 대부 땡기지.
0: 님도 되나 대부지.
1: 토네 마통도 도체 대우스.
0: 아니야, 미니 마중부이. 랑게가 감수 녀 주로스기.
1: 장즈 챙가 로레 마소. 장즈 챙가 로레 마소. 장즈 챙가 로레 마소.
0: 아치 라이나. 마제 아니 근데 저거야.
1: 장게 챘나.
0: 어, 야미나. 자라도스 뉴제. 콘저 나르치니. 와 아마 던다트 시에도. 용도기.
1: 롱샤 나를 감히 요마시베 탄도 차나 로지
2: 나를 컨트레스 용네 딘트레스 로고 삼추
1: Rāngjī mā kārchī zī yō.
2: Xīng bēr nī xī, mī bēr nī sūn sā. Dāgī dāgī xī nī yī. Sū sū tūp mēb kiā mā chī. Sūg mēb chā nā. Kā kē mēb chā pshī.
1: Rāng kālā sū sū gā. Nē sū bē kālā sānyū mē kiā sū dū. Kālā sē sā sūn gyū.
2: 디미린다 나의 디미 벌기되나요
1: 유쇼 칸다스니 권자치니

0: 晚安，阿妈啦。
1: 냠라샤.
0: 아.
1: 암라.
0: 아치 부디네. 장가성부도.
2: 장조. 네 라치요. 라게 레가디 야오셈도. 라디제. 라디제 도구라. 딘제 비스도미. 난 로용면의 럽제 마치엽지. 아몽니. 생가니 야무죠.
1: 나니에메.
2: 나 생가 알로파게 초게. 니 국민도. 가르쳐빈나 삼주기네 딘디
0: 가시 알로겹제 데비스 생각 홉트겹제 대송
2: 라슈다 부구디
3: 페베
0: 랑카주요
3: 페베
2: 알
3: 키나니게 보 게무소 아 당고 차시라 퍼자 네 장즈로다메
2: 제제제
0: 와 암라 카게무소로 타다 강교 부니 담던 총부 체고기 안저 티리 비징기 글로닝부 실송 최시된게 차다 상무키규 타마 아라치리 차제 보고디니 레라부 켜는 마리 가로직제 로카세 침브리 원내체는 나스 내년제 된게 최고하지 범을 공부 조사 学习嘛就
2: 바라 공부한제 로치 심에 줘라
3: 로치 침브리
2: 지지지 제장당당아 저 카산제 수비 나나서 진전능게라 하로지 네 로도시대요. 나나저 체부상은 세제 약수주나 사님은 기업국이 이내 뒤지마 기업지 뒤질을 미마고지 다리는 아슨다 장제이 나나저 사가자 차고지다 야오세국이 르바 돈도 타린 구매부지 랑가 주피 랑가 주피 규라 약수지 르바 주피 규라 약수르샤 르바 디닝가 네 삼르시다 담이
0: 나나저
2: 내가 제네 삼루 내가 제네 삼루시 자당고

0: Roberts.
1: Yeah,
2: 对对，唐古西，对对，尼布的西，对对，松布的西，对唐九姐巴拉达阿姆拉斯佩尔达谢马姐，阿姆拉，哦哦，巴拉。
3: 哦，有年不准，年不准，年不准是，就让个有啊，呀，得出去吧。这是为你们的，俺们那个替亲戚送过来的，
4: 没，亲戚，俺们亲戚，俺们亲戚，俺们亲戚，俺们亲戚，俺们亲戚，俺们亲戚，俺们亲戚，俺们亲戚，俺们亲戚，俺们亲戚，俺们亲戚，俺们亲戚，俺们亲戚，俺们亲戚，俺们亲戚，俺们亲戚，俺们亲戚，俺们亲戚，俺们亲戚，俺们亲戚，俺们亲戚，俺们亲戚，俺们亲戚，俺们亲戚，俺们亲戚，俺们亲戚，俺们亲戚，俺们亲戚，俺们亲戚，俺们亲戚，俺们亲戚，俺们亲戚，俺们亲戚，俺们亲戚，俺们亲戚，俺们亲戚，俺们亲戚，俺们亲戚，俺们亲
0: 부거든이 자게 부숨속에 소화지게 님도 럽조체 님도 얄게 덩규리 디네 님도 미말 샴디슈
1: 어떤도 소사 사자지고 개컵을 내기부
0: 씨 다랑게 직슈다 슈다
2: 나 요셔 어 네 네 랭겔 도제나 소린다

0: 夏天，德隆啊。Good morning, little girl.
1: Good morning, daddy.
0: 虽然亚萨斯多，麻烦。好了，我你就那么客气，你啷个当爹的？好的，当舅。
1: 我 친구 차베 니롬 단주.
0: 아하. 친구 차베 지. 여보. 랑 니롬 당 아셔다.
1: 나 친구 차노. 빨라 암라님도 대우 마지.
0: 글쎄. 나스님도 대두 매우 그래.
1: 친구 차노 김주의 지우 마지.
0: 랑 아자 세도와. 나 중도 있던 제이.
1: 진부찬이 김준지 메일지 또 지내 여마디
0: 다제스노보 녀르삼 마무드레 마도 딜레 롱에 기가 컨테스트하고 유명한 셔다
1: 로다 찌그르바 톡부도 봉은루 근데 몰라게 시를 주야 여마디 나 그뒤 리샤는 신지 미멍구용아 락다제 툰도 미멍구님도 기가 다야 진지 체그리에
0: Papa samlish tancho.
2: Zi pugu di yin, babay nyuyo, babay nyuyo chi. Zi, babay nyuyo, babay nyuyo ngo, babay nyuyo chi.
3: Li xiang, nyok zhima xue a, kwa zhung e, gyo gu yan long xi.
2: Mari, san yin ngabu dintre ni, pulu dintre xie xie. Labzha labzha so xie xie, zhigmu dugu a.
3: Nye chi ne sumbu da chang gyo yin. Ji,
1: ni, ni da chang ngon.
3: 对的，你也不讲快嘴么多，不，让阿妹和你那边学过，让日话语词，把别煮不巧我。俺没听没得，陆队长家宽敞不是，没是那部队，人是大年听这这边。
2: 马新正就是，
3: 正就是，恁可在家么说？日么大，明嘛，一宿，长子，大娃子，缺素哎，没做部队的，好心说别钱不啥，马上做部队对的，我传哪里？
2: 是这些，打算是就是。
3: 大大姐姐，可都去找一找。
2: 我让嘴皮来吧，讲过哈嘴面，上个头头是吧？落了钱不赢的，引导好不肯吃钱么多啊？钱么多明理想是不是？理想，起码两家全大家恰说呢，马姐皮了，明的阿妹当有事。
1: 你都有么穷啊？你让不上是不？
2: 钱你给咱的做，让阿妹给给不是，先送哎，让给的做上么，把别给给不得。俺最难的，阿妹头那么呀，把不来也可是。
1: 把老的鞋子送给。
2: 啊，这不过的呢，宝贝，给是长过些有的。
3: 李大生，每次铺枕子的，旁边被子也扫拾过的，人咋来都去当老乡。每次夏天记得的，看了你别干了，老不就给不多。不过的你，你们记得给不得，因为俺俺就不过记得的。伢俺小了个记性嘛是，爷爷应着你做做那那出来行嘛是。每次夏天对的，记给没得给这些行给。
2: 理想了，今天是人俺们人有什么？不急嘛，将这也我们吃别先这球嘛是。
3: 是我弄的，现在上市，梅花全球搞不来，做不卡最美吧？但得几个了，做完能大买，给些点有是吧？拉不着钱没进，另外那组，等多几个月以上，得做什么？让个所有钱给我们是呗？梅花所有钱都里面吧，随随不顾所有钱没都不安于。
4: 李大生，梅花给你兄弟干卡巴来接，不过你给俺拉大哥有事。
2: 妈的，说没女的，俺最女吧，这个嘛是吧？
3: 你是呢？ 梅花给俺老大妈交款了，看该去鸟巢没有事业。
5: 切，看这个嘞，挺这出息。

0: 你让谢我，对军警察的队，我让是阿姆牛的登过谁？他这我让你拿了嘛，对不起。阿姆如果写下那下笔呢？啊，你肯咋是没读给啊？
1: 你这情嘛这？让开谢雨。Happy surprise angry are you angry?
0: 通过让的编不住这女的啊。
1: 수채가
2: 에지지 수채가 사지
1: 세
2: 나래 뭐로 바라 수채가 용빈다 왜
1: 호세 호세 호세 호세 냠도 와 호세 호세
2: 장자 아세
1: 가르치기야
2: 가래 가르치기스 디 어르스 문시 첨주시 다르다 나 첨부 싫어 첨부에 다르다 저거
1: 사 드셔 드셔 샘부 컴퓨터 드셔 먹어 가르쳐 그래 힘이 밥을 배아
2: 노스 바르다 마바 바르쳐
1: 쟤는 잠을 주우매죠?
3: 노스, 야타지이
1: 호세, 계란이기 권다대직되다 대견자다 우슈업체 가발을 작다다 슈업치요샤 국배재단 시상무 좀도와
2: 흥, 안재세 국부다 랑해세 국부 견해지고 마시 은이디 민리야 냠퇴업사
3: 다그지
1: 예조하면 깨다
2: 계란이 냠퇴업체가 치고 도건 알아나라 방고 지게서 갈죠
1: 양치게 갈라르베 기니다과 칠세 비진 갈라시다 살롱 중요 말이 디르권다 니에 나올세요 Nye suwebe chosh tuda. Nal sato.
3: Ara yuwe.
1: Yuu, garma dachi. Piyo shoda, nye chego. Rang kunyi da jindrum ju shuesh.
0: Nga kunyi da kar shew je.
1: Chogu rubo. Kar sheshe marwe a.
0: Nga hu mei huwa nime. Jindzu chogu duye, gib che shuesh. Nga aji jige changi gige me.
1: Rang ceya kardo a. Mi dongzhar dam she chego rubo.
2: 你来是没事呢你这样没多心都没得啊啥强子嗯老宋老宋是我你凭着你也没啥这干的对不对干了老宋大大也不行的那我那样真是啦弟弟兄弟我让做让你三路卡登个月呢 你能不能来去给了中队去一年我那没弄把脸呢穷啥都给你对现在我那钱能人当钱学的怎么别进了有兴趣我们宁杰学俺最上浪哪儿多强子上个星期一遍我你特读书够了怕你干不接三下药嘛是等到我你到什么多西部里亚大概
4: 啥着去去？今天我你给表妹，西伯利亚给成龙车多，给些刺激，真水去。我你团队强子让给先要的，做到表妹，耐心妹。
5: 他是让给给些停车些子，把安心部团聚起，卡瓦达，成都，别的去。
4: 咱们按照给个特别接不着的，嘿嘿嘿。
2: 强子，我你了，准备中间拿了，切个啥给姐姐人？
4: 行，你让看就行。
2: 哟，你让路。
4: 我你晓得一个人，
2: 听你东西。
4: 老孙子啥也没想，底下那个朝大吃谁？
1: 强子，我你托不你，当然敢动弹。光到不念我了，等到俺们那里买过一回。
2: 顶住让个南面去，两个马币。强子，你们让个我你了，破桥三点，破三过四个多，现在我你去了进去，当天中间的这天不是。
1: 就的让个国民多，破桥三点，有多长么桥了噻？去了永保三个军大国里了，哪里呢？国三么子最接头桥的。
2: 哎，去。
6: 李大生，我那过去的车没送，让给强子来准备卡的吧。现在过来那个碰电子，忘记了，现在那个忘记了没多。儿子表子，今天姐姐跟学妹多过，你明天可都不要挂线，叫了不是？
2: 有，叫。
6: 你让小表子，让金子是妹子，让给团长们强子三十多嘛是，都要走。

0: 동서, 장가 가시구요.
1: 장자, 나 지금 대시리 아무 맹가를 틈을 먹고 싶으시 장모 장가에 따로 셰샤 다리 나 로용두 아무 맹에 라고네 주제 좀 먹어 쓰기 장유에 잠아도 나 다리 로용두 아무 갱거디 토야스다 장매
2: 장지 这么 쉬시 오늘 하고는 아무라게 장 시부 챙샤 다리 아무라님도 망스 되시 고주매 장 아무라게 장고 시부 송기 로니스나 로용님 도스기 Ninda, ni amla nimdo, uyulengal chinje, chongbu pensula perdum rache, mejibdiso semsura danje shugi, nalma loya yumse shingibe. Bug nalmeza, kando ruba.
3: Ine nye ame guje, gurin chobri. Rangi haku yube, nga da sar gyomur ni zida. Nima ngani, bed rangi jeli yungye, ine nye rwal tarineso, rangi ngani ge sheba nye rachi. Nye semna liji tenbu yu. ngaran sum lo tyu na jumu tu be chawa yo ma shi
2: inda klaso
0: chang zi kerani da duria yo ma shi tan da gan le gen guo nga da wo lo long al li be bu gu ji tan do lo da ni zi bi san li ni gi san de jo shi wa le la zi zi ma gu ge si yo ma shi ge zha da gen zi ji bu shu ba tan do ni xiu zhong shi na ge gen guo da bu gu qie gen xue da gong wo chang mei le ge chang mei chang zi zi zhe xiao shi yi ma qi ran ge shi da
2: 你也要是你罗有嘛事让你们都去呢哪里睡呀其实就让你这谢客人给住的话哪里的呢等啊等给我那一段没事啊的也不来了上去米给了这下过去哪里都没没等着听说同女一辈让他的来还给自己没呗啊他的开心没第一年来个亲笔这来空过不得这罗有我结束
3: 强子，爷们呢？停车前的用途呀？你也得让咱下。让你要得，国家搞的有呢，那么啥？俺你了可玩意儿的，就是俺你要么图呢？没其他大用。俺得不呗？啊！嘿嘿，用啊用啊，人来交大没有？F3有事呢？怕这话。
4: Hello, is your mama?
3: Kati ne che gusta.
4: Kama jin la ba che kar che ga.
3: Lo zho zho ji.
4: Kama jin zhe niu men du ge a. Gang guo shi ge ga me zho.
0: Ni da ni da, ni men du dong.
5: Si mo zang mo du min du, ken zhe su du bu yo zhe. Si mo sa di. Shuk chenpo che tup kiyo ma shi. Ran chung du, samu tup ta nye lobu yinba. Ran ge si tu we ngwa shing ma ri. Chumzi chenpo che ki je su su samu tup di igri. Dengzi chi le yo ma ri. Duda duda. Todo, chumzi di jik tup she du su su xia jie tup she xia. Cha shib ju tuen sun, xie da chue je, nga shik zhwe, nga shik zhwe, nga shi na ama rang tu ya yo ma ri sige. Todo ma shi kong la, chue sen nga ama ji se je shik yin sige ri.
6: 你最近这是要准备，俺养成个米多，让你对春秋子，没让吃的，没让给客人喝苦多，让爸爸给去吃去，爸爸给去吃的，老陈，老陈，让给婆婆学的，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喂喂，你让谢玉的，我可得赶紧说去。杨啊，怕不能去吃不起，我有马达能安乐关系哦。
7: 我们那个月。
6: 我日，人，其中都是重要的，抢时间了。明三天我有洗不起月不着，没洗不起来下，人地都拉不着的。啊，我爱伊呢，不拉着吞吞你要嘛的，吞吞你要嘛的，拉不着。
7: 샴라,你催我得給東居銀,成華,普,羅中逆堂,激動我比較古之旅,到我頂吧,你給回來拉不是,蘇菜蜜雞菜西魚,樂地溫州嘎布,替出席給我堂,苦東我不是困魚,恆國嘎布困,土東風巴絕對拿不是關不堂,喇叭點這個修過嘛不是開魚,皮細空的多呢,按照幾度拿著,特別茶館的錢多,來我幾連我
2: 茶馆里我那姐妹们着啊，茶馆里马哥也可以呢。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可有的？你是哪菜比？你得托姐比，凭借来买。虽然地瓜些多，你茶馆过些个月，但人茶馆里我那花子菜样一点都给不打明多。到我的龙城那的，到我起码茶馆去。
7: 你们都买是呗？
2: 俺们这买去，他那个做地月啥？
7: 花子头也采点有些，
2: 别说到初三，七月落雪情节，我那只吃不吃多。我开始七个岁月有些不像吧，七个拿了天早大多钱，七个去了云波啥个去。哼，人家不们下头这边，呀，夏天搬了，俺搬了，搁是冷。过年没热热，我们家家下死，不过学校阴森。大大人。
7: 你瞧了这些，到我的过年个下班，我们年纪的个，的那六七大菜光啊。到这些，俺自己干么个？俺让古镇的嘛是，你当俺年上学姐，俺这来我两个么个都给读个呢。嗯，
2: 顶俺是农民这送的，让给永宝忙手又脏，让年上学过去。
7: 你我看这这样个就么子是，让你一起又咋是，让给多大俺羡慕个。
2: 얘기했지 년도 분도 왜?
7: 맞지. 나 갈래 거기.
2: 나 레미 제대 메다.

0: 이미 십체다 냠린 낭초라 위파 나다 나와 소주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신에 깨라 데르기 나와시 지니 위파 나다 나와 소주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계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큰 지니 위파 나다 나와 소주칸기 대단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와 내들 칼라 총가도 핀이 십체 냠린 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재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군이 개구 강아 구구추
1: 디링한 줄로 예바주 함디 아니 레바 까지 지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명소 문에데 컨데르도스 다가죠
2: 데 샵샤지 어디 직서도 따라나는 건데
3: 겨우 수수도가라
2: 나세
3: 양우 수수도
2: 저는 레바데 피부도에
3: 딱히 하고 나서 봐.
2: 네, 로게 봐주. 함. 아이 기라리아 피아이.
3: 레스데스.
4: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라도.
2: 네, 네.
4: 하고도 공부제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2: 레스.
4: 아, 대외장아랑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2: 나 저는 레바데 기라 티부도에.
4: 아래 봐도 사직 사베니.
2: 나 기라 책을 틱스들래. 피아이 기라.
4: 레스데스.
5: 너 한국디냐 건달람 사고.
2: 레스티엔덴
5: 로게 봐주.
2: 어디 그런 게 추억다가 남자 티나서 너 그런이야 내가 불비
6: 지도 카버 레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7: 여튀기야 님의 차와치 나공 흘렁다회 장슈슈 너게 파주 니고 치고디 습토 사퇴 넘시기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기 뉴부양 첨부된 유배 나공 당 니공 그대 교양 참부유 리지바 云点冲过所起对群羊参不云天外你过堂龙过七儿去养过土啦苏波儿群起苏切列不行温土被马切我东养干不行温土七儿出对我给爬出你过七块当不能堂空气空不清去天里同面感心赢啦修明孙修家赢空没有空不堂不提下追空得不来浪车稳当热度出
8: 昆子恐怖神神自动给干草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七别蓝色不泥七别刚不擦龙用为企图行就躺三杯七杯银别七别更是擦龙给开就躺对年去过前月着当也不明白有上企图泰迪熊七别蓝天年阳行西沃塘蓝天顶秀七位恐怖铁对叠行几别从那西用意出不错恐怖部队堂冲压也别更刚把俏用年得叫企图
6: 贴住他们做银币他们做其他别给别心这米泰迪熊给那么给起不用出借起别提清了起不错提清这么用了他爹堂昂擦龙用为明对秀他们掐起了锅给他们鼓住过过银了锅给他看见给起他们掐起女呢掐起不给银我给怕住日锅他们日锅他养就刚当了命的去过切不行银他们低头了日锅给女不点预备 3月点不进来这段国土了百姓点不起去恐怕远人不一样各类可个没体会他们为了吃住汤铁堆国土的也不点预备大姐姐的听爱人光年参与了国家的国家的一把汤他的参与了国家的国家的最美国群众罗家帕住要退给一样你们操作起阿公和龙当月长修修
7: 罗杰帕主尼国七块的石头，石头那么细，开出了明年三月了。尼国去南部养千不点月呗，阿公堂尼空可对群养参不去，日子吧。云点冲过所起对群养参不去。另外尼国堂龙国，七尺养国土了，苏泊群起苏切列不行温土白马切，我东养干不行温土，七了这对罗杰帕主尼国七块当不能堂。
6: 罗杰帕主日国了哈密，日国堂养就刚当了明年去过切不行。冷地土了，日国给南部点预备，三月点不进来，这单国土了，百姓点不起去，恐怕云人不一样，各类可个没。体外他们为了吃住汤，铁堆国土的南部点预备，大姐姐的天安人光年，参与了国家的国家的一把汤，他的参与了国家的国家的最美国。群众罗杰帕主。
9: 下面金边能空地不买不到，能空卡吧，能去养死点吧。过那过雨块，老青年队老子真正没得过手机。下面你去团时，脚步青皮糖都撇不到，青皮糖给团结青皮路呢，结合起青蛙垃圾预备，下面那次就是洗衣。
7: 지신기 닌주 레주비 민주디 원투기 렁교 탑람기고니 민주 나고

대야 야부접 제기 갸즈나는 지가르 큐바티 나제 심세 차도 메바라 디가라 좀 괴베 춤세시 유티 티니 계획이 제도시 야부접 제 무리츠 잠오수 공고도 테나 콘세 계획이 된토 인치 갸즈 잠오수 규 디가르 레바라 탑시 직상 유바니 Tieni, lep tan zhou ni di ga ren yong ge.

퇴즈 망치 외갑수 아주의 갸주 균으로 표송 처부 드리라 양수 급체 가인스나 고조남 경아 주 통화 캡본에 대네 추난토 초대치는 사실 왜냐 야부저 젠키 뉴플란트 공동화를 요하다 되네 항상 그게 편기기 뚝쇼티 총원수 대변나 콘서로 소자 신식이 제구의 폴라보로 결혼

대로 추단 체매 가라 수보 팔로 초로 야베 승제 퇴 냐부접제 미리 모레 가무식 녀덕지 테네 초럽기 장원의 나라야 갸즈나무 랩디치 테나 콘즈 가르제 주장 잠나무 파조를 리쭈토가 치고 모리기 공도와타 포르츠 모리사라 자르네 창가 시싱 안에 컴듀 치고

대세 이런 거 얘기 주나? 제기 초납 당도 건조라리아 자주 난도 캐줘. 머신 머리 마부식 쇠보로 내토바 강식 라리아 초납도 로안네 공어 팅지 방포규 그거 부자스인데 왜냐 프리초 소쇼. 중간테니 노부 충주 따라 낭신 치매대도 잘도 대야 사고르니 송지 냐원 룸규로 조바마세 파모초 낭신 공원동으로 용견 초다 냠투 초로탄 정리 갸주나 모조

캐브티 네데르 조르디 시르규 나제도 네 자오베 이루 크리타 아르간 치르기 메츠 네디니 나즈네 강가 강대기 김시시도 준시 제로 최동 조제 되지 되고 러러 유럽계 전부 시기 맨 차례 능린디니 자르 양부 시에타 군중자외 난키 군중계 제부 유르도 사신 편조 야조 예배 정중 컴 디더브니 미리기 신규 취득 제시 십지 제발에 퇴응어마라 티레게 마디 年底呢, 没查拉塔, 자당列 초배, 行事是不是 인투, 자당양不着别, 초对恩阿公是 인别, 당面소자손대로 시초유. 카부텐데를 랩듀, 니게 감세 토토, 당面샤와 장기미련신, 天기 카장레야, 과장 체갸차기 마와야. 龙东镇人地路内家的一米村，每个月扛内前辈猛西托，让所所的王位，点点清皮西组成前缘。太阳美林后面每日一对马卡特不村，阿光穷穷硬，恰些怎能？每个月前年，十一三百七八十米巴拉，矿最老大了，基金持续卡些起，三光每岁东个月。 매첸뷰 신전 고대도 교르네 동전 최도 자서 침부시 차보마세 대신 신과 첸뷰 순경 대연비 신도 첸부처로 각기 매바 차네 딜레 봄바 개토바 충화 제레 관서로 신제 제보타 신도 고대용 지수 치료 성유 대나 니게 미츠 매 등진라 대네 내디니 피송 자기의 인간관시를 대유 왜냐 대모투 견뎌 채토파 마시 태기 나즈에 다경우에 매뉴엘에 슈겐에 제유바 시도 총유로 태양 규럽 카시에 양원토 나즈에 메세 동우에 치다 티리 용수 죽듀 상시 다자 코인데라 맨 차례 신동 체보 편제 계신 양신 평부 표송 속에 나선 뒤니 나선행가 의미모로 통교 대회 롱어 숨기 제수 매 체보 빠르네 나르야나 제 라수 체고 초네 카나디의 실교토 맨 차례 나제 나부지 불리 이내야 탱크 차라 능린 용시의 잠식 장소로 내토비바 마세 대다 샹도르지 왜 찔리나응 송경 체유 찔린 디더보니 탱은이나 내매 표송 소수의 재수 대비해 매질의 대연에 낙제 라수 제배 특주기 매긴 카나디의 낙제토 최신의 류 매배 대니 캐브티의 뒤럽타 용수 타대 지도나 마지 남아 표송 소부시 매나야 작다 르동의 신토 간이스나 탱기차라 낙제토 여신 편제 기신 여신라 매 바르라부유 낙제라 매 체류 대기자라 공연 팀조 왜냐 매세 동기주의 왕기 여신기 교내 뉴도 디그 내게를 송신 대야 하나디의 전중 전중 치료 디더부야 나주 미리타 나제니 워르기 저와 틀에 퇴배 사르베기 제부시시 군디수 여신기 로마 세진티 쾌념신 서부유에베 테라 뱀히자 가라시 테르딘 여신기 로레 듄듀급수 대뉴바 쇼르제 체뇽토 동기해 대야 퇴고남 슝데 나도 냐르소 톱제라 로마남 사르사버치 能做体力，人中看见没大肌肉纹，那把酸痒腿部肉软痛。

캐주시에서라. 뉘제바타 박종야 겐츠 되메 되마 산에 캐주교주 지단 콩도 추바단 챕지도 감세 남콘수 저규 제비 짐주 여제시도 교와체 왠야 추교 유도죠 되메 초남식 가라인 다수용에서 캐주 레자 되메 체도 Nyanga chesara, shenge chu tengzin tupta metu, chu pyongi te kor tobe gezen te. Dekshin ki babwe kechu tanga duna, te shongze hang sang gu bapu, jize dewe ha le gobe yamu yu.

0: 캐주라 데네 유럽에 산삼 티엔 노조타 창조수 야게 돈토바 총라 계급 디규네 카나디의 창조나 제기 위슌토 주토바 총 캐주르 게젠티다 유나야 카나디의 군가라 카데 조덥체
1: 주어로 다르가 찍바타 칸 토부 법에 주슈 체크하보로 효
0: 하나디에 나고 폐체와라 로직 능 로직이 내다 적음이 그디급스 정규나 제 정규 테니 제노 사르장 시시 하나디에 무규기 창조나 제 테 개용 사조 참아 거르신 지린예 동진 파라 노르신 제 예배 레와라 체직라 체제다 예 Terdien kuygong teni zemlin togi dume na zi qishu shi la nguanzin qi. Teya, lo riri dawa chu zamzin, kan qinpu pabie na zin dini namba sargan shi tu kyo.

0: 탄잠키네모신티셰예진제노르키초비시디갸조타무제이테루자민토기최규차나체슈디게베나카나데노규기사시쳔비웨소자제민나초다교치시치된티제메시베메노글레세낭카나데위규제바제비슈규인
1: 你瞧个句子，这不里样子的区别，门墩，他着样差别，他在距离之上。
2: 也没见别能空地不灭不他，能空干吧，能去样子墩吧。过那过有口儿，老子你对老子真正节目都不说的，也没你去吞噬，要不青皮糖都撇他。青皮糖给吞噬，青皮露呢，给个皮千万来给预备，也免拿出就是钱。最新给凝聚力准备，明确的，温度给冷却脱不了结果呢，明确那空气稍微解脱不了，明确给巨人囊，可别没过的糖，那空气普通没变脱呢，小菌感染没吧，也免上头。
3: 运动也免热热糖，体温人心气也免热了偏不热，巨人用了吸收预备，吸收补气了，给淋雨，可把肮脏，来我也过劲，出松果果。古楚松三年拉斯娘陈朗富康面康起年对部三百卡纸青笔糖那年地糖地年洗个子路木切地葵卡纸青笔糖那年面接从康老个重叠捏通去滚不浪老个路穷糖葵卡纸青笔糖那年面接从康
4: 明了大街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糖铁位人心起明年中路苏联面接新旧康堂迎通参加娘这起明了几这级别接心起过必须赢明了大街前子明年一年对我年先突破了肯穷给我着迷死毕竟避免糖铁位人心起明年中路苏联面接新旧康起按这苏德给面具起的三多对于紧铁连帮天捐个糖明土脏死木久则愈普尼动物王子娘苏解愈开始给人没热水起不烫没三不没通过没就停不没干不说给年轻人去毕竟避免烫铁为人心气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烫我要了卡巴烫从康能力片给观众就人民大街烫人民娘们能小别过年撇巴了各所修三年他是从给邻国的下人爬过从中给人长路这卡巴烈火也估计出气暗暗暗逆出这顿松也咕咕咕顿暗逆出
5: 哎，东哥这个大事呢，刚把困没得个，
6: 咱们待不远吧？咱俩马个吧，我那马修吧。你我爹当初还见过很多的，给他投入待不起死人那些。
7: 那票原因呢？你我当见过很多的票呢，也不是几多。你我当见过很多的，见过个爹当了，送家投入的吧。
6: 通过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背压个多啊你就这样不行不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初还哄过的花不清不送账刚把那这个糖刚别说的证明那照片很巧多啊
8: 八卦四处浪过糖这个开发所给八百里的那只鱼子预防把不脏细看了偏当，俺从高了偏子，日本面板吹得当偏就能吃。把这轮中当冷水吞吧，把不三个开把锁给八百里给捏掉了。预防把不脏细看的日本面板吹得当偏就能吃。预防把不脏细看的温州给直接汤，吃了明年八百里给捏掉开了大空气。预防把不脏细看的该用的木质餐不洗一遍，既然了八百里给捏掉鱼子，俺从高了偏的卤汁能吃了，里面吃就当娘们样能吃。这里给辣椒汤还算给食水过年配完各处去
9: 预防八个脏水卡给这单即兴结果被拒言八个里给那段卡拉从卡图片的细节两年当时国古党国书国内没过
8: 辣椒三年辣椒中间尽管去两节破浪可把按照两个月估计出去送案积极给十几三年十几中间生出子去扎的几浪可把按照两个月估计结果按按古古处何不去给我汤那就停吧那干部所给那空得不免责预防那当那位苏区康了皮大我们就给这个节里人民洗这当娘们人当做了过年了我进屋的了年前给孙娜来追问这当是几年那我能说动画当四处浪吧那我无知找我说给那我得不免责那当那位苏区康了皮大
9: 원투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리미 십제다 냠린 낭초라 유파 나다 나와 소주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스치네 게라 데르기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와 소주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칠레기 십주토네 게게 나다 나와 네들라 다 균지니 유파 나다 나와 소주칸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와 네들카라 총가도 피니 십제 냠린 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10: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재화람 가방자 레워여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수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워여 구니 개구 왕아 구구추
11: 陈官去了 차不森森伯门的人民心 차不穷我伯居 车汤唱你色松年 中逆爬的 차부 심심 법례 짐신 차부 총어 법규 최장 창니슈네 륜파라 삼주째라 차부 심심 법례 짐신 진부 망부 코르규 최장 창니 성인네 구파라 사가라 차부 심심 법례 짐신 진부 망부 코르규 최장 창추추네 숨파라 강바라 진부 망부 코르규 최장 창추뒤네 숨파라 강마라 차부 심심 법례 짐신 진부 망부 코르규 최장 창추뒤네 추파라 내동수라 차부 심심 법례 짐신 차부 총어 법규 최상 창이 섭신에 죽지 파라 현재라 차부 총어 법규 최상 창이 섭신에 주 파라 초매라 차부 총어 법례 짐신 남 팁규 최상 창 죽두니에 나 파라 적입라 차부 총어 법규 최상 창이 성인에 죽지 파라 보종라 차부 총어 법규 최상 창이 섭신에 죽지 파라 메도라 차부충와 법규 최상창이 섭신에 줄구파라 커룹추라 차부충와 법내 림신 진부망부코르규 최상창이 슈네 개파라 마르캄라 차부충와 법규 최상창 줄구네 주파라 리우치라 남티브네 림신 진부망부코르규 최상창 속숨네 나파라 시르니추라 차부슴신 법내 림신 진부망부코르규 최상창 중이네 숨파라 하리르 차부 심심 법례 짐신 차부 총어 법규 최상 창조지네 숨파르 니마르 남티브네 짐신 진부 망부 코르규 최상 창조초네 숨파르 가르종라 남티브네 짐신 진부 망부 코르규 최상 창조초네 나파르 기게라 차부 총어 법례 짐신 진부 망부 코르규 최상 창조영네 숨파르 초친라 차부 심심 법례 짐신 남티브규 최상 창조초네 니파르
12: 티네 티민 종탕 총대 카기 넘시원데 쓰러나 샴라 제낭 총기르 카기 넘시원데 쓰러나

0: 랑피 근처 충소. 탕초 제차배. 내조링 자송에.
1: 신혜리. 제성도 탁초시하면 꾸이. 가다배든 역지지. 랑가 싱그르버.
0: 예싱매. 난싱 도수 체차제. 젠조카디 림컨도 림매나. 미망우디 저 자사스지베. 탕천. 토웨운의 미시나 차디지 지르지제니베. 김주교미단제. 타무디 루고에 흐마다
1: 야한테 쓰기 네베 주시에라 다왕제 한 소라 치기 유슬라비 뭐 마신에 고스네 하테나 에게 거시기 메메 세빈 뭐
0: 지그지 제신다 셰도
1: 가르셰가
0: 마다 찬스기베 하지 봐
1: 쇼빈 다 스마기는 용도 그 나 좋아요 뭐 랑게 신세르
0: 장 좋아요 미에 신거유 대자랑게 가져게 교템 숨체 님고나 로마 용체 티린야 나 대초주니 구르주주

0: 谢谢。
1: 大昆祖南大寺面上这张钱查到了咱们的楼梯名度年终前别催的当大随查三个来哈斯现在来了 소개시다. 기란 표야이.
2: 어찌? 피니피브리. 차다시다 남지.
1: 니엘 시즈난다.

0: 아라디 직딘토 상공부 임베 공중 동물아 지부디나 기베 공중에 쇠브레
1: 이니시기 디마세 상공부 디체 로치시 동환이 두부시리라 차괴시다오지 지단 공중지는 사스티에 자와수 투마지 세상 사스티네 퇴베 공중 아라 카동공부 이네 취디 잡으시라요지
0: 니에케라라 차다디 피약 좀 제카리메 킹거바
1: 시기유 지그이라게 차다 자신부 등진는디 만저저와 토브주의 난상 만주의 뉴슈 항유 등구이
0: 카시나다
1: 메메 카시마나 만주공세 미모 무선사 카시비이너 미리라 카칸르마시 야메 두스나 키랑게 응우만한다
0: 하지 키랑게 손다라 탄도금 주나라 카르도시다

0: 같이 있습니다. 라다디 진주림도 와.
1: 다키랄로 그리스주리.
0: 제노송 마리에. 차례야 구제나지. 도스다디. 콘서트 매브라.
1: 라오.
0: 견정원에 롱도도 와. 진다 야구지라샤. 차례 야구지나시. 야구만 전에 기나 즐긴다.
1: 두딥나.
0: 와야 두긴다.
2: 진다야라베오.
3: 진다라
4: 주메 귀를 무나무시 진달라 터제나 주시
5: 진달라 터제나

0: 장게 카바 레닌 수쇼
1: 죽마사 마탄더 좋아가 권한대유
0: 아니고 송가나유 장초쇼 아
1: 쇼비 마탄더 님고스타 세계인이 두임도
2: 삼시시로시
0: 네랑데 구대고
1: 마스미기부민도 슬라빈부 Nitsu khalami shinshungwi. Ami nui geshya. Che sanga. Nyangushita tsegye yin duimdu.
0: Rangyel tsusho da. Geshya yu.
1: Shobin, samshi duas chenin yongdu gui. Ma sembu gibi mindus rang labi yinbu.
2: YouTube chayati samsho cheshya. Tsonsha sangme, kegi simi dungi yinsigi. Namsan takchui ma chenin.
1: Nya huzi, gubdik buri. Gubdik burda, sebha gosungwi.
0: Che zang. 上个月才开始学英语。

0: 죽마사. 기장 아베디. 좋아시라도.
1: 괜찮마지. 제만에 흘러 주지.
0: 네가 쓰래.
1: 캐스네 탄도 부도 잠을 깊시라 춤부. 네 하쿠유. 장 하바큐는 주민도 탄도 부도 장을 뇌게 녀디 세제 대해서 봐.
0: 쟤는 장게 밑 수임에 신규위.
1: 신규위.

0: 사님의 지루 네 파게가 용고
1: 이 차 저거 대민도 칼라 장마디야 자 너도 가르치야 유
0: 사루샤
1: 쟤는 아주 위
0: 저쪽 가서 있나 말해 말해 니야라 교수 매다 또 쟤는 용도 왜 카공부도 왜 니에대 비라 유 말해 말해 잔 비라 두고 매봐
1: 저 얘기를 봐
0: 추도 유 이내 고요가 제봐 어 니에 고요가 친구 니에 고요가 친구 라도 아 도시

0: 소규 망스동다 소고 팬터여리.
1: 당기네 가르고르치야. 티체드르베. 근데 접제 나라. 대기업 접는 시 최근에 민도.
0: 말이. 디. 니에 심코요 염추그리.

0: 집든지 수래.
1: 하고 먼저.
0: 가리 하고 먼저 쓰. 범수래.
1: 범수다 요 말이. 아지.
0: 계속 참든지 범수래.
1: 과도 우야 가도. 뭐가 내야 돼 이들아. 아지. 아지. 다른 동지 가르쳐. 야 연탑 때문에도.
2: 장로 하시에 사부르고 가리 때문에도 쓰. 가리 범수냐 대위.

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기 긴쿠와 앙탕부디인 타체는 강저체네 능이기 디탕라 긴송치고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둥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급급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고용구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비에 주람 털와 신비에 캐수 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 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킬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채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도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 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튜도도 면주 치구 강배 난기 쿠유라 닌달 기군치네 롱 쿠르뚝 치바 지비에 직체당 죽구라 짱저 툭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저 균형 치바 쪼네 쿠공수 꾸응이기 럭주 직체당 죽구 직조 치바 미기에기 추딘라 토낭 치바 허치게밤 로기급 짱쇼캄 라베 추미 타나게급 로송 옌키 응원곡컵 겸미배 잼치유배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원곡컵 겹교로 꿀맛이고 각발투 겐군추 정군왕 규림용기 응원곡컵 겹바탕 권내 탈외 민컵 겹구 랑월국송라 쇼겹구 랑先니가 편라 디탕용톱

0: 陈阳的领养死体让卡去狱啊那还不会呢他都帮我们陈阳呗让他的爹要见卡去啊那陈阳的爹想要见爹狱让永姐别得住死让给他孤独陈阳的多老唐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 라마 대체 야 되다 되다 하지
1: 하지
0: 천야 라오네 실직감도
1: 지딩이 아직다 랑 가지
2: 하지 수랑 아직레스
0: 최사 수랑 아직레스 로하제 로카 수레 주고르바
2: 로숨 주기
0: 로숨 제 주두이 아 천야 라닝 지 신시야 네 오늘 쓰이다 디
1: 왜
0: 근데 감자 신시야 그러니 로가체비 디브지 오네스 야지요 말이
1: 가지고 좀 가시유 아
0: 랑아라 찍고래 봐
1: 다 계지 마시는 용도 왜
0: 다 사브지 간다 유르는 거지 큐 말이
1: 지샤
0: 오네스 유
1: 내 뭐 깊이 충샤
0: 다 참아 사브지
1: 됐다 디가사 나라니 지마 개체도 용도 왜
2: 정지 변제되다. 라탕그지. 불랍자다 마친 유스제시국이 강조 저지 체제 투쇼 모심치아.
1: 요. 로데치. 지단전 낭다메. 근데 전에 보고 좀다 개체 쉬러 봐. 라로데치. 다시는 클릭교아. 어제 라탕도 사태가 교제. 뒤 저양게 가슈치아 사태다. 야, 교시 니나 교다.

0: 이내라 로텝치시 탱웅아라니 사워 강배나로 로숨 학습시브르보 다더 토세 강배나르다 얘라 중쇼간 예주 말이 마사야 유배주고 라해도 바샤미요 쇼빙게 잘르뉴게 금제 가리메 시그 요 말바 이내 니도베 강호 도 말 쓰는가 이치모소 직직 레고
1: 라가
0: 치모토 치유
1: 라치도 하르도 미스 니도베 좋아시 하리 라치도 치로 하리 다 심모 이노 용도게
0: 다 오늘 뭐라게 라는데 드데게 가리메 시에도 미두고야
1: 러샤 뭐라 쇼빙이다
0: 쇼빙이 내 가르쳐요레
1: 니마 호베 나머지
2: 지금부터는 뭐라고 예보여 마시 꾸준히 신이 뭐라고 넣어요 마시
0: 지금 제동태네 뭐라고 라라 더럽해

0: 진달아. 참치수. 니샤니 삼시라다비. 너무네 고쳐마소. 님은 가시지나라. 공스 맵차시. 니는 고소시도.
1: 항상 요마시. 총르마스다 케메사. 지금 걸 셔야 요마시. 고부칸 쪼다 놓나. 참 죽으리.
0: 시. 나키라님도 로마고. 레체비. 공수통마조도네 단답어도 가래 가서 중요 마시베 도수욕샤 나니 이베라 영인누에게 예수임에 세주등 멤베라 나수토웨이 강이딘 이멤바 맵차없이 도수레도 나니 이베
1: 여기 예수임에 예신그유 이네 뭐라가 딘저치고야 가림에 예시임었어 로디우치 네, 도스 유시마시 니스디 셉스죠 대차라 칼레카스 달로규
0: 진달라 기스타우라니 키란 고고 유베슈 나람사 용구이
1: 니알소스 쪼스스 더유

0: Лауша, кыжыду, остуа.
1: Хэзи, берэштуга. Диян чонги кейги, дине цонглэ куйрда. Сиэгушда, че сангсарэштуга. Дёда, джема чукбуча суна, чокбума чепчила. Я.
0: Бежуа гюланджиге, гогот хатанга чидгуа. Кыдэжіне цэду осгорба.
1: Ахзи, да тагай чигуарэ. Tawa di laja, tanda ra anjo yi. Ya.
0: Yonga yonga. Ya, kwa de nirik ri.
1: Dia dia urwe. Aro. Duda tangcho. Nga nyimdo losum sawa kangbae na depti jidwa. Nye, gyab gyoshi nisho dwa.
0: 老师, 让老对不起。 你也推那么样, 让个得不得看了的比较蛮细不起就。 起码让是立着的, 阿让阿们听得起。
1: 不过我呢, 给他有年事都,
0: 懂不起来。
1: 呀,一打,一打,一打。 对的, 让他的, 见他起码恰差不理。 俺的他都, 三个不去就去的。 但可就做件总结不切图着呢
0: 但妈是的, 马上的破浪起, 刚才给予第二日, 然后还是个人, 还是大不过有了吧, 给不上日,
1: 然后破浪一年, 说说破浪就不差不多, 是吧? 一年年破浪呢, 估计给前面也见的, 三不当过给,
0: 这是为你们, 都有马上的用途给, 明细了谁也没得给,
1: 哦, 对对对, 你看是, 你其他钱不谈了给, 로도체부 차샤드 법셈체부 테테르치 락바 낭파르강네 톡시 강지 뚜노 그래도 제대로 넘어서가
0: 제대로 씨스 아 老师 장애타도 부산 거 씨스 뭐 니에 부산 가림에 라고 시키베
1: 점이 가르 교야로
0: 타지
1: 让 Puxa Mone, dear Bay.
0: You go to
1: Lossi just said Mone. Borsho the shake here said, Wah. Raduci, can you say, my dear? Rangay, do you have to cheer to so deal? Ida,
0: Namia, do you topsy?
1: Rangi do yom so,
0: cut off yom so.
2: Simba, Taran was house, 我查出了九十九起，我过瘾的。

0: 라바이 뭐라 투스요.
1: 라가가 세셔 깊다. 세셔 역지 깊다. 디냐라 탑기 주도지. 만난 신다 냠내 차 투로.
0: 다디야 세세 난신 제가 지도.
2: 당청. 나라니 가로지 로숨 주기. 상경아 규도 시메베.
1: 소비. 경고치. 녀라라 역초 차다 치시야.
0: 소셔곤 흐르둘었다. 청샤 시르바.
1: 갈래든지 개고야 두기. 대차도와. 원의 대차샤. 나랑이 차스키 부어왔다.
0: 청샤 시르바.
1: 흐르두시는 양아스냐라 지역지. 자 하루가 내 제조. 네 징배가 자네 지역지.
2: 급동당 차배. 랭신다 개면노. 가만 쉬어인다.
1: 처음에 쉐모. 라하바이유. 나라 도구유.
2: 마차가마요 아. 샤카가다 치수수이. 더도 타네 숨금 좀 치죠. 퇴미 싱겹지 퇴주 촐라담레 지르 초과견약 탑시동.

0: 이다포 나랑 클래스 가죠 저저저 야 샤드네서 아
1: 파접세제 차례유배
0: 장게 근데 신죠
1: 코인 대시 우여를 봐
0: 대시 중에
1: 년년아 난 지금 년 못 크기
0: 파접 내가 대대비 님은 가셔야 돼 죽다 아무나 얼마 쉬어 고마워 시민아
1: 퍼저고
0: 퍼접기도 삽송장 장게하고 말이 삼루만 덤치도 가버리 어디게나 람주 교다 주제 강에 개퇴뉴 매봐 또즈네 칼라세사다 람상총 세티 레카게 시모다 락바도 니에브 갈래 만조 아 쏜라다 출래 락부 쇼는 마총 아
1: 레스

0: 그래 말이야. 탱구이 게스트 랑 전다디레마상브라는
1: 나라 다 며칠 아티기 소련 톱치기.
0: 오. 뭐도시다. 나 로제 클라사가죠. 아, 조심 좀 나 샤유. 조치야. 당첨. 당첨 예비 시도 중에. 당첨. 당첨. 당첨 미디 야쿠바르시 비드 당첨

0: 지게 팔아 터제나 우주생아 깨나지
1: 잼청마시 상견아 토가 차스동과
0: 진행이야 맞으나 차요마지
1: 출루네 제바
0: 카페 요마지 강청
1: 마시 다시 지게 당라지 봐 기란 제잔 갑시라 좀아
0: 야 가져가지 마
2: 야치미
0: 야 뭐진 뒤에 가지 유
2: 라치도 하르도
0: 三姑姐还是个 唐城
1: 可惜 有谁陪着什么 有啥留个没去没别的出现
3: 这次面不多 你的独立成功不及的
1: 对 独立成功不及的是个多
0: 去多好多
1: 우리 지문 넘제들 지메시대는 딱딱이

0: 보세요. 다디 가래.
1: 어제 시발을 샤.
2: 쌀. 부자. 라시면 가봐 위에.
1: 어, 가봐 위. 가봐 위.
2: 오늘 쓰기 위.
1: 오늘 가봐 위.
2: 전지만에 심해 돌아간 거디야.
1: 어?
0: 아, 씨, 뺏어서 뺏어서 다 이리 뺏어서. 심해 그대 키워 봐.
1: 말라. 박 뺏어서 샤샤.
2: 제장고. 랑하지. 박부터 미비.
0: 맛이 미불 추우면 해 봐. 개 시그러 봐.
2: 지. 이 심이부 추임도세. 스마사. 스마사. 영원의 심어죠. 네 가서 당고수 수시.
0: 장래 배나 추르스 루샤이 배아. 케스게랄 칸나르 셰비 라게드 카케스 고소이브도

0: 노타. 나는 고해만 겹치.
1: 빨라. 이 수요총각이 개조의 갬부 피해버지 왜?
0: 좀 살펴주면 놓침대. 개조의 갬부 잘라 님이 개말다. 자, 다야 심지고 바로 시작이나. 당담도가.
2: 라당담도가.
0: 급겹제 다르시라 치샤. 엄지라가가 심다 다르시 치송게. 그네라죠.
2: 다리다.
0: 다디 마사니라 식도와. 지샤. 또 상담 말해. 드레스네 거래. 샤가가다 최소세. 제만에 저거 저 말해. 머신에 뭐고 심해 봐 지쇼. 어야. 네 가라서 와 친구. 계약서에서 저다디 상담 말다.

0: 왜? 아직 말해. 자네 할 아직 구조할 수 없다. 더 독스 니한테는 수고 배트 소프트로다 하고 그래. 머리. 니자 롭친 롭조 소프트나 콘정하야 天下. 상매 겐다 근제도 대사 가르치도 스케치 시부스티기. 나시에 쓸로 좀어 티자 니랑 카방 저 콘서 제비다. 딱다 다리 선주대 좀비스기. 좀스데 랍제니 워르샤. 나랑조 로마 부토메 봐. 나의 콘서 제니어치기. 님도 좋아. 좋아. 딱과 나를 주의되블레 칠시제 미라투다 스메 기브로레. 레마레.
1: 두메.
0: 가리 두메스. 두 땡케비다. 니 하나서 와 친구. 또 전에 마트에 가서 가셔. 큰 녀아.

0: 저도
1: 말해 로줄락 투 요마다 라디 데시제 미르시나 꾸니베
0: 로츠스모 투네 한다 럽저즈부 클라스 하르부 카르셰스노
1: 아시 틴테스시니야 롱도 창도 카브시무도 왜 근데 시네 동어스 쪽으로 문제 말해 랑자 대책 줘다 에트 승승으르샤 야야 디바 줘다 뭐시 콘트로 봐 나랑도 탑 겨브 차유 하 고거리 이네 냐마 없이 겨 말다 래 말해
0: 틴테 차드 메바 그동 오사야 하르르부
1: 말해 네 진짜 승매다 진이야 따다 봐주르 줘 쓰다 야 속도 쓰다
2: 哎呀，等等等，有人偷木子瓜。
3: 小蛋蛋，小蛋蛋，小蛋蛋，小蛋蛋，小蛋蛋，小蛋蛋，小蛋蛋，小蛋蛋，小蛋蛋，小蛋蛋，小蛋蛋，小蛋蛋，小蛋蛋，小蛋蛋，小蛋蛋，小蛋蛋，小蛋蛋，小蛋蛋，小蛋蛋，小蛋蛋，小蛋蛋，小蛋蛋，小蛋蛋，小蛋蛋，小蛋蛋，小蛋蛋，小蛋蛋，小蛋蛋，小蛋蛋，小蛋蛋，小蛋蛋，小蛋蛋，小蛋蛋，小蛋蛋，小蛋蛋，小蛋蛋，小蛋蛋，小蛋蛋，小蛋蛋，小蛋蛋，小蛋蛋，小蛋蛋，小蛋蛋，小蛋蛋，小
0: 디리 어 같이 그래. 좀 뒤서야 카리나. 카리나에. 너도 유름마 두자. 어 전스 쉐브리. 봐야. 나도 봐서 칼라스 다 주고 그러 봐.
2: 다르다. 지.
3: 쟤는 유럽대 덥도 된 게 손이 좋아다 게임다. 야.
2: 인다. 샤다인다.
1: 인다. 말이 말이. 카카 마사고네. 람사 샤다 게 없어. 교는 그 제시가.
2: 뒤샤. 샤다 시겠다.
3: 야 인다. 견다. 강인다.
1: 견다. 인다. 됐다. 네게 창고셔. 라우샤가 셔 타고다. 조동바 알아도니 용마리. 네 톡톡치다.
2: 지지.
1: 이다 이다 야. 서다 서다 서다. 야
2: 이다 이다.
0: 지. 진짜 그냥 공부로. 많이 쏴.
4: 지지.
1: 이다 이다 야.
0: 난 된다.
2: 야.
1: 이제 오늘에. 야 샤다시다.
2: 근데 서다 디심.
4: 거짓부터 봐.
1: 나 라서 럽저 되게 못 봐. 교회는 우치 버리.
2: 지.
1: 상매 내가 걸어 쉬다.
5: 도고 치즈리. 간단히 공사디. 시균 진주 선자. 녀제나 투산부도 큐네 하게르샤
1: 드네라데이
0: 아니 딜레 탑교이 탄드 베드고라 좋았을 때 대비인다
2: 아스다 지샤 지샤 케란존이 누가 얘기한 뭐 있다 겐다 녀랑시야고 콘스틱을 찍대다 선부르소야 유자 갈라 열다 언제 자는 명기 깁샤르두 야 간던도
5: 왜 키라니 카자모 돈이 용도가야.
1: 제자.
5: 녀직시하고 나랑스티게 규릉무토네 균도게 치면도 견다 니마능신 나오기보다 힘차보다 아디에샤. 야, 님보지 돈도.
2: 이나.
1: 약세스 동부이다.
0: 약세스 동부이다.
2: 약세스 동부이다.
1: 인사보다 아디에오다.
2: 지지.
1: 이나. 이나.
0: 이나. 이나.
2: 이나.

0: 아자.
1: 잠을 좀 얼었다.
0: 아자라면 아디게다. 수수고는 참부도 왜?
1: 토위게 송샤 최진 실켜 제림은 참고 타쇼 팀주 챕지. 얘랑 게담 그래. 못 챔부 잼다.
0: 리. 아자랑 게 나고딘데 마쉬다.
1: 챕쇼아. 추천 잠스고 야추. 레스터스 구나 아.
0: 다 그래. 아자랑 거 그거 잡아 야주. 네 진지 마치나 양이 마심을 안 해.
1: 경기대다 치다. 꽹케매는 판에서 장예미다.
0: 마리 경계
1: 어지. 마님도 랭체는 시에고다 시에모 가리인 뭐. 장에 하 후르바.
0: 어.
1: 조스트.

0: 자, 그들 쉬었으니 용근이.
1: 사무실도 아.
0: 야, 마대 쉬어라.
2: 야야, 라디오 쉬어.
3: 네 공사대 년조 토담지 년식고기. 코네도 토부 말이 이네 랑게 럭부치야.
4: 네랑 잡으세요. 머신가 다들 전세를 열이. 이네가 피기 수지 안 담고 된다.
1: 나 전진 천주 전진 칸기 시진의 군피기. 나 주피기 교고 지지 전부 주네지. 잔쇼라.
3: 왜? 나 라슬로 없이 대화서 과 대두 랑게 티다 대화가 첩디. 기타 고르시 아송아.
4: 이미 지난기 삼회기서 저 터시 그래. 그래. 그거 스무지 돼야 돼.
3: 라뉴야, 니에 단다. 니지 군도 첩제지를 맞춰 제비. 첩지부터 기타 사슈 걸 된지 슈유. 대명라. 아지, 간다 팅도 댐든들이.
2: 영화 도치. 예. 니모 하시지 내네. 다수 자신죠.
3: 아, 제나 제나.
5: 나라니 도스도 가죠.
3: 대저인다.
4: 간다 라비게 대제 기부주는 나주비기 축례 더 당원지를 하지야.
1: 장가 축례 진유유배.
2: 진유매.
1: 잡든 제발 깔래시라 열다. 네 랑시오 진유매를 내가 전 깔래 열이. 네가 수수님만 내가 탁 전 거지.
5: 제 삼루스도다.
1: 간다. 네 랑시오 어쩌지 랑 삼루 그제 등도 장가 통성아. 삼루 야고스도라. 진제치 년년 가동고. 드네 현재 좀더 동시아. 만주 간다. 데스도 흡든 제지. 로브로드게 기네 보트 템 처음 말스나. 아 이 친구도 진다 샵다인다.
6: 야 아니야 됩니다.
1: 진다 샵다인다.
6: 진다
7: 진다 진다 진다
1: 샵다 개빈다.
2: 아 지 왜
3: 오늘 샵다 개빈데.
1: 어 개빈다 개빈.
3: 야 도시 도시.
1: 야 라인다. 진다. 어야 초구체 대원리 규정 투매 봐. 방체 개빈다. 진다. 진다 진다 쇼. 진다. 지
3: 나다. 야 가인다.
1: 지 돈다. 같이 해보자.
8: 같이 해보자. 같이 해보자.
3: 알아야 동토문 두고 네 대님 봐. 니랑 집에 민자도 여자냐? 저 견다 장면라는 니 치고고지 됐어. 진짜라 저는 용도 거야.
1: 지샤 지샤 단 용수쉐다. 아지 디파리는 저거지. 야
3: 老大
1: 할로다
3: 따라서 니가 리대지 라니면 봐. 니랑 시오 개지 老上面나
2: 아지
3: 가리아지스 야 주주네 시하고 삼추 그도 이네 수월이래. 니마이 다 그래 탄다이 다 그래 범죄지 등대 최고야 누구야 리브라 짐다.
1: 아지 老大 럽스마 쉐다
3: 주랑저 다과시장라마 단 용도 거야. 창구라 쉐다.
2: 야 초소다 초소다
1: 제야
2: 알레 초소다 야 초소다 초소다 셰 라니마는 시리 꾸라 찜다
5: 왜 라고 봐줘 가 아지 라고 봐줘 가 시유 셰
9: 老师 경고 중화 아. 들이 좀 뒤에 체도 가래시를 하게 하고 있기를.
5: 아지. 겸해.
9: 가리 겸해스. 접시. 모두 접시.
5: 네, 네 처음에. 신타 겸해.
9: 네 신규, 네 신규. 와서 하시고 오루, 봐. 들이 세워야 되고. 네 가리 왜 그래. 너도 되게 꼬아지. 와, 지금 뜬 거 왜.
5: 让你 진부 담으래 스카르스 그래 아 내가 매년 답도 셔제 배도 날 주되 년배
9: 셰모 네 신스 생이 생이니 라빈에 보여줘 지성아
5: 뻐 저번에 보여줘 로마 형아 야 남가 녀들 让 让 더 비용아

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감부 속이 너궁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레 리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꾸니라 오 지무데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아다 서주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리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체네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계기 나다 나외 네들라 다큐 지니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외 네들 칸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르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두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오지 군이 개구 강아 구구초
1: 허허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디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란지 사물도와 대예 티네 직신다 이네 대이 나로디 직신다 대 별을 체념도와 대 대신다 대 이네야 수업도디 직신다
2: 我得到所有很多的 민추디 원투기 렁교 탑람기 고네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3: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앙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4: 링고딱젠게 헝고디 권제 칠러 침부인나 땜부제 능면레 심제 제제공민도 닝제 다녜 깡부디 면제지 안님도 깔레겹사 더리 있느니 링고딱젠게 헝고지 권제 장보야고 지기인다. 링고딱젠 한고디 빠라다 아무라를 피우이나. 코나니 선바 가보 용부 맞제. 고고 년과 여부 능시 선수 용부도 와.
5: 미글라 딱제 전에 미그네기 년가 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탕 인통 천재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치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내 뒤모에 신투라 Kengchungkyungu Rodnisi Bijing Bimintang Tiewe Rengxingki Mingne Zhonglu Suri Menze Ximju Kangki Nganzhi Sudabki Menju Chidab Sardo Diyo Yujin Kielin Bangdeng Jiongatang Mikdu Zangsi Mugyur Zegyu Purni Dongwa Wangza Nyamsu Jiyu Kiesi Kiran Mik Rebzhi Chibata Mi Seba Metongwa Mikju Tuenba Mik Gampo Sogi Nantun Yuzi Bijing Bimintang Tiewe Rengxingki Mingne Zhonglu Suri Menze Ximju Kangla Piptang Ngoyola Kabartang Tsongkang Nang Lepkeng Gyokong Zhonglu Bju Rimi Dakje Tang Rimi Nyamlin Nang Xiaobie Guni Pibar Gesu Xiu Sanye Hasa Chonggi Linggor Xialam Pahuo Tsongchonggi Nyinjam Luzhi Kabar Lego Ye Guji Chu Chi Nga Nga Nga Nyi Chu Jik Dun Sum Ye Gu Gu Gu Dun Nga Nyi Chu
6: Danyang Zhang Aki Sa
7: Chadile Dur Dur Chugui
6: Zhang Aki Sis Kiwa Keyo Mare Rambu Lo Chin Chin Mare Han Li Fang Di Pei Chi Standa Di Nang Gi Gyu Chi Zoni
7: 人中的面子里切张家里捐情名都拉张哪部也不去切意所以这门友的别家韩立方陪去当的这个人都写干部就张家婆婆当所以这门友呢去去地来人自己婆婆当而你去写当呢所以也不去领给张要我是啥啥都是也出口下了你让了陪去当家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去落了呀你没我了呀妈妈洗洗洗当南部了呀哪部帮部
3: 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们那个班的文字也不是那种呢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素米住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南体给科布洛车开始韩立方从康

공주 미지발 랑갈이니 차부포산 체바규 장라 따시도 나르 차바나 심슈 답지피 롱숨 주니에자 링미지 마사 총더 지탄 더화점 고마드 고작가부 줄드 그게 치소

0: 어떻게 맡겨주고 씨. 어디? 소래, 밑에 소래.
1: 这大老汤俺你能不能过来呗啊听你能不能吹哪来啊蓝贝你还没洗头去过这次俺也都来爹懂马里对的让他的破肚子出来啊对于让给克拉斯过来吧提着你让他听几个岁然后搞不起没心思说 别的的，咱们三三比。这是呀，要是弄，多长呢？多大开心不下雨？
0: 多大开心呗，还下雨？
1: 你当我阿拉一个下呗，看见嘞，打起的，能大明都能，其中我刚几个着的，
0: 看见。가리 캔기래. 마저 개념래 시야 주둔 이게 저 까바다 까바 마스치 니슈 뜬제 공스 통마 조약 멍을 제디 개경 연구 지교. 마리 라타. 난공아 오늘 라스샤.
1: 이요. 라샤. 진짜 쳐도 왜?
0: 아니 진짜 말이. 네 가리에서 그래. 도다데 나라니 깨지 하고 싶어도.
1: 대통도 지유.
0: 멋이네 나 통도 내가 줘요.
1: 老师，地杠上个生意贵松啊，头头地杠黑色结果呀，看多几对的。
0: 妈的，当我俺儿子家是县委不，让你看几个月啊？
1: 哼，你那个天天写三句。
0: 啊，你那个两个中的，多大个月呢？管他说来写都。
1: 爹，头头几个月。
0: 啊，这得去的。
1: 你那谢我老师。但我让给小株洲了，生意贵死。当俺第一个生意贵的，让学生钱不有的存过来。当然我买的，要钱多的。第二呢，他都叫送苗的。要钱多啊，能带命多呢。其中俺让人对他主管着。
0: 妈的，老太，提这钱的要花阿有。但我俺我那啥事情，怕家缺了命多，人嘛嘞，让给我做给不用嘛的。
1: 我那车是用的。
0: 嗯。
1: 용아, 재린이랑 여우제시오.
2: 나네 게디 머시 수시치.
1: 라리안 야장오신 메토자.
2: 아 이다 이다 이다. 디린이 돈업 초다 냠도 뒤지르.
1: 지지. 상어 교동 상어 뒤수시.
2: 이다. 동호인 수머스네디 란다리다.
3: 你啥么路子的？老金团不呢，差不多，俺呢可不多提这了几代。嗯，今天咱了，春节了是偷牛肉的，是吧？俺呢我呢把鸡吃完，咱们呢吃土鸭米多。嗯，大弟我呢，弄得恰恰，郎中没有呢，全他卡嘴呢。

0: 제스 송이 뜨다 디 마음 던도 데임 누구이
1: 제스 왜 소리 제스
0: 어
1: 老탕
0: 제드랑 쉬다 디린 치즈 그도 좋아
1: 老탕 都 쉬다 전다 디 니라 라탕 무슨 용도 왜 뜨다 티니 슈디 랑크 북서 부족하네 롭중다야 공의 구제 염리 용구 말해 그봐 어 제장 알레 도시아슈 말해 아주 인다

0: 암라 람살로 오유 그지게. 더 더요 냠이도. 소치. 다세 말해. 미나 용아.
1: 오. 다세야 난다.
0: 미나 그리에체.
2: 陈阳, 拜拜。
3: 拜拜, 拜拜。 小心。
0: 마리, 모자랑 효수래.
3: 란다 좋아할도.
0: 나다 좋아할도. 나 보고 연기해 말해.
3: 小心, 저 안 믿어.
0: 알레 구다. 小心. 年轻的 야다제, 우리 잼자. 니 아무래도 세보시. 구문도가.
3: 가시야유.
0: 모자랑 수래.
3: 니 양가랑 시오. 라라 주도 요마시. 랭매너 니시고마요 아.
0: 시 라한테 가르쳐 그래요.
3: 암님도 로추.
0: 니 보고서제 대개비. 라한게 추퇴제 삼박리슈스고리. 르바.
3: 라로 대비치. 브이로비유마소프도 로카시에 신이 라리야 치그지.
0: 아지 제가. 조세차도 스워시다 뉴차도
3: 밀러 균도 조세일다 나탄도 봉골랍도니 입제 되어르베아
0: 강다 갈시에네 샤오싱이 부충주소자 루이규리아 요마리라 수직이 예산에 버세 마시
3: 바오 충주러 쥔다메네 파야 세그마즈베
0: 나 쥔다미도스 가스레아 니 샤오싱치도 친유스 탐사유다
3: 쥔도라아 타샤치니슈 갈치아요제 가지 샤오싱 라능시 메츠치 텁겹제 샤니인베 나 투쇼단 바 개민도 이네 샤오싱들 마게야
0: 니란 투쇼 가르다죠 또 요코 요다죠 야멘 춤쇼가 니가 다죠 아
3: 춤쇼가는데 니가 개마죠 이네 소화 근제 개우메 랑가 싱그로 봐나 예저 롱주도 고야민도 데 소화저 와르치 고르 봐 랑가 더 대치 되다 사야다 니 아무도 갈 싱그유 파고다 캐 갈도 파고세네 파세기 좀 써야지 랑샤 살로 우르베 야 샤오싱 빨라 파주시 야, 대유다. 대 조심 좀 봐.
0: 어.
3: 저, 조심. 로츠.
0: 마리. 나 바꾸려고 가서 그래. 어제 박배 나오지 않고 고고 농사 도르베.

0: 로엔 배. 가르쳐서 니츠 갈라서. 배 돈을 대셔. 날 갈아매자. 니한테도 두고 시트지제. 야, 기름 쓰게.
1: 마 기름 사오매.
0: 기름 거에 있는 가르쳐 줘. 신부시도.
1: 停车戏不了，行不都燃烧？你要是个现在开的多。

0: 괜찮아. 시가 키랑 피야이. 시스라. 자고 차베 야 초선 라티 조체브리. 봐. 니 딱바 키랑 차르든 거 알아.
1: 말이 거유디.
0: 그치. 디 그래. 방제 진짜체 니 좋아하시대.
2: 샤샤.
3: 로로로.
2: 야슈다.
3: 우지라.
2: 도공 갈라질 조국이 라임도 조르다. 가르쳐서 존재미 누구야?
1: 말해 말해 말해.
2: 얘 라시아이다. 연예상 뭐 깨라 유입경 하다. 정수씨.
3: 레스 레스.

0: 파리시 나도
1: 아지
2: 감사 슈다 키나니 간나니 봐
0: 어 지규싱이
2: 쟤는 키나니 님도 피해 봐
0: 어 예
1: 예
2: 레스 또 죽구나 예밀 시나로
1: 마리 두 사브르베
0: 이거지
2: 그쇼 기나니 내든 자두길
0: 게임도
2: 예밀 여자 시나
1: 아지
0: 미스 예밀 여자 되었으니
2: 그래 여자 조제 예밀 시다 구쇼 계란 차.
0: 알레. 여진다.
2: 구쇼 계란 게디 야구제 쓰이제 예수대 쓰이구나.
1: 디 가래. 아니 원해. 잡아매.
0: 쓰다.

0: 토진아.
1: 왜? 무라다 람상로 예배 아. 말이 난 작외 주세가 대배 나와서도.
0: 티균 데르버. 나도 주디 라티 보여리 스케타 어리. 단대 대비지 지금 유스튜디 오늘 갈래요 어리. 이녀 老师啊, 나 이제 싫어. 다시 장게 다 등재 제비. 큰 너야 말이.
1: 간단히 티니 유스디라 제비. 레거지 마첸 큰 용마다.
0: 예신그유. 나의 탄다 미세배가 이. 이시환라 접하시 스토즈. 탄다 미세하고 유버 라게 신세르버. 대원이 러워글 임티즈. 소변이 수치부 유장. 나님도 예유티 세준듬도. 야 예탑시 다죠.
1: 왜? 나 미지 못 저차유.
0: 미카리.
1: 니에스야 쇼부디. 장게 셴능 시조리. 미다 좋아요 챤 더도 레카리네 또즈 신예조리 나라조 고야 미드리

0: 조디 민체 니버저리
1: 부대저리
0: 역큐니 요마리
1: 내가 가신이리
0: 교키리
1: 교키 제나 칠레도
0: 디오 도키 칠레즈치
1: 영아 제능이 따치다
2: 俺这有个是擦擦就修剪，换张来了，当下别着修烟，也别着呢。人家工看上，俺大年家不小了，身体的这些样样，我念你了，推梦的，普通就是咱。贴啥电器？青梅宝剑切不得把这个月的，去让给普通吃吧。行不啦，连工可给啥不用吧？
3: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1: 하네. 김치 삼겹살 언제 때야 맞아.
3: 땡게. 초보디 주문된 제시. 콘주의 편의 주부유 세야 된 상마 계속 쉐고 요시.
2: 보자라. 보자라. 김치 쉐 보내면. 들어가 세서 시켜라나. 보자라. 보자라.
1: 쉐버딘이야. 찹쌀을 뜨고.
2: 권증이 비소!
4: 경계 감사. 둘러 지나다.
5: 아니 미세니에이.
4: 꼬무조. 바스뉴 둘러 지나놈도 야태야 말 띵한주 직수에.
5: 아니 바스뉴비.
4: 이네키랑 둘러 지임도.
1: 야, 너좀 넣었습니다. 너좀 그냥 가봐라.
4: 디네피다. 불피다.

0: 이게도 어제 저거
1: 조사조 용배
0: 호주스 딜다 야 닥바 라시아 약사르코이프트리 호주 라오 보오 야 닥바 시아기 당장승 얘들이 지리 내리나기 표쇼미너다
2: 아, 신은 강요. 사실 진짜 토야디. 전화 만져도 와.
1: 지금 와서로. 니네에게 뭐 진짜 손자. 특히 큰 민도.
0: 어, 진짜 쓰리. 너희게 지지 공사 소비. 단도 미드베 간이다. 랑가 전다다. 퇴고다체 너희게 채너. 랑오 안주 차기지다 잡으시라도. 제자라로 고스티나 쇼드 유베스케스티니
1: 다치디 마스코는 메베 고스티에 자디제 임자도
0: 게치디 제시에는 요 아요 그바 디오 레카르체네 조 밀라레브리 그바 카르치니에 메다 제마 카르치지 메데 그바
1: 디에자브시
0: 다시에는 랑아 조 공스티나 쇼니에 이바 메바
3: 到我这里拆解拆解，吃松果鱼，打了三木公司这活的，看到我这个三木债土别墅过，是你老师两个要求。
2: 阿姐，阿姐，这些要借钱用，让亲戚还是用，还得借钱要钱，给钱得多。老师，你让借，第一还得别回来，没得借，肯定要借我们的。

0: 그래도 저거
1: 딘제스르라 운에 기우슈투 나 운에 항사스 나는 시제 저러라치기 미디 도리 교란에 베리샤 미다 미사디 운에 자스민 도가
0: 랑가 마신 제조리 돈도지 요로 마트베 让我来独立挑菜虫啊！天官杨顺贵呗？
2: 对，是这样是。天官从小长板着，年龄小牛鱼。
1: 就，我们那行啥事？就让个独立的大姐，忙完被公司租下了，薪水千不月的。
2: 让香菇多，我那香菇多，应日多啊。老师，我那香菇多，锤子挺真呢。鸡蛋米线呢，刚将独立切断，还接着。刚孙主爷，带土人个米的，阿你，
0: 发过没着？
2: 祖国出面别大事。
1: 저통지정숨제조예퇴가되셔아
3: 영아
0: 여자
1: 짐창마시
0: 터치
2: 람베타가대위
1: 나댄뒤열삼중에탑시미도가
2: 도치让屯大弟念他学校，让老爹接俺们到来去，到我这吃送这土饼都。伊呢，今晚公司上大大吃送呢，可是不巧。
1: 就，上个他去吃土送呢，吃送怕摘球。
2: 我那是个，
1: 我那是个的，俺们拉土饼都，做的让王哥给。
2: 我谈的没得，我搞的生意土饼都。什么时候去？让姚金元啊。
4: 是的，啊是，
2: 黄木松。可琳娜的。
5: Yes。
2: 嗯。空调烫过的，你们从冬天来接吧。
1: 养俺多点吧。
2: 我有年纪些呢，连对铁都接，你场面还过不去主任。

0: 야, 어서.
1: 나 밖에 지금 누가?
0: 남남도, 남남도. 대비하니 미리 권해 차 동금도 안 십시해줘. 자게 추셨어 미리 개체모아
1: 개체모도 좋고 말자.
2: 네 저기 니 야스기인다. 연장디 미약 시민도 교고된 제 용거리 수선 것이 저기 니를 탁쇼 좀 주지에서.
1: 세기 소식 대기 뱀조야 가리베 그래.
2: 네 노샤 네 노샤 제마 된제 교는 지금에 저기 니 문에 버켜 그래셔. 타네소 나 저기 니님도 레크체 루치 숨지 지기인다.
0: 지지스 다디 와시마지 간단한 지식아 가바다 벌고 둘러

0: 제수임도
1: 老타 야면 랑게 데카바시 게브나
2: 수레 전초쌤 수레
1: 말해 야면 카방장 아주다 네모랑 카바게 봐 원신님 부선자 로크치다 시규리 제 말해 我是天天记得 这么 个 말이 당도 떠오르디 미신다 수세년이 봐 가방장 님도 쓰기 让 뭐라나마도 가방 입수유 아
3: 영아 영아 딜레 얘기 봐 다도 가방 해봐
2: 왜 广大 하사년이 봐 겨호에 겨호에 왜 엄마 씨
3: 왜 저거 나 민예매
4: 랑 카바지 하는 용구르베 깜지라잉

0: 쏘인 봐.
1: 아니.
0: 레위베. 레오맨 쇼인다.
1: 랑게 람산 틀로 숨식 개가슈다.
0: 랑 미세다 노메죠.
1: 예 세스 노메. 쇼르 킹기 키쇼. 서유고 사수노. 산 랑제요.
0: 토글로 숨 땡기지 봐.
1: 아야 야식이 눈도.
0: 뷰제 범죄.
1: 처음에 마실. 범인 란세 가쇼리. 뷰인 거죠. 안다 세숨 기죠. 황시 준도 캠도.
0: 하고스.
1: 주제 책에는 쓰일어. 란티 토강기. 니도 머샤세 누구 대쇼. 뒤지는 구운다.
0: 看不上头了，还是切皮呢？

0: 서세도와
1: 드린저 기니게 소개베 트렌제야 제도 니에 사치디 레키 퓨제 니가 안주 레샤 책인다 타링 아주 솜 소니네 타 추자 가르산 대유네 나래 진다 된초
0: 같이 랑대 가르여
1: 가르유네 다서 유마스베 니에 다치
0: 야멘게 사야 소가친가 랑대 가르여 제가 두배 제봐 추스 고요시다
1: 조사조 아자디 그네제야
0: 보고 렌차 보내래 됐다 뭐집 지금 누구해 다 보고도 줬어요 말다 돈도 보고도 당 가시다 뇨탁주 뉴그리 지동 뒤레뒤 미크데지네 상무티데르다 제보 돌로모 다겐 샘세 체브리 제자 말하니게 다니에디 긴디아오제 겐 타게 두워리
1: 긴지 카르키 오세 두스테데 오스베야
0: 제보데 따도 야오체오레
1: 아니
0: 다디샤 출로다 야 老타 사토르 소다 야 사세도 와 야 예쇼 예쇼다 재미도 또 와서 반가워 재봐
2: 왜 小何贵 레그치세 사자옥신제시 고든시두 세인의 레그소는
0: 말해 장기 가르쳐 봐 나란조 가르쳐가 줬어
2: 양야 예수루스 세가줘
1: 예수루스는 다바 축다 민날 뚜야기 공스 체제 앙 앞에 체계 레세시돔도 말해
2: 요마용 양조 다스시 되는 승비
0: 용아
2: 야 두부돈도

0: 되다. 조지 되다. 롱동자 친구의 최신 그 차로다. 미션다라. 네 차도 녹음해. 야, 조지 되다. 근제도
1: 자동문에 야구도 지금 왜 이래라? 티징 안 용해야 돼.
0: 왜? 당처 교정 무슨 도움 없어? 민마 여배야 근제야. 열개 신입에.
1: 디팅 안 나면 기랑 루프주지.
0: 어제 하루 종일 저 마셔다. 대공 안 라니 민마 여배도 잡아 잡아 임마. 晓得，我你这个头。

0: 사도 같은 저 정원은 얼슈도 가르쳐버려 단도민만 겹에 겁나 배드 삼도 단지 되기도 와
1: 고마서 기다려둘러 샴티시스
0: 세만이나 진짜 제시 그래 녀랑 시야주 민만 겹진지게 루리 피배 내가 요 말이라 저저저든지게 교난 요 전통 말이 란탄도 로친주 손자 매지게야 규린구 되어리 그리흘리지
1: 더도 흘리시는 염두 대상아 제베 네즈디조 묘트살 비리 디링아데 영지 진의 키란 로아슈스 단자 초과 흉구포 없을때 고한다 슈아이 마이오네 씀시다 휴기 신다트 카림바스는 니한테도 키란로 고급나로 슈이
0: 고급에 니한테도 고급제야 뉴뉴마르다

0: 마키라노 도테니 위함에보 말에 셉신 그규 이는 이슈디 칠캐니 가미네 아자자 상황하고 숨어 투자 말에 긴드여지 이는 아 미큰지 이메 캐나가 셉킨 그르바
1: 당차 마랑도 로망 버저와 여자 녜녜메네즈 제주 지금마리 속배 진지를 내가디 녜 이슈는 제제사 쿠급카지 쇼차나 양갸르 엄마다
0: 제니키랑게 예수디 여인이
2: 지게 비엘라
1: 개요 말을 쉬다
2: 성원칠 잘니 자초샤
1: 가르스도
2: 미호 작바강 사고베 경영 안한 주 상한에 비 매진이 되잖아 상황하고제 차도를 잠시 미타도 솜진아 유 던도 내주 시다 식매로 성비
1: 용아 잔친지 봐 녀아 내리 야고치 야마 제바 마셔
2: 레스
1: 장게 하고베 내주다 지구르베
0: 르샤 녜야 사쿠보 디리샤슬렘니
1: 왜 타당을 아니 현정코 알레소
0: 어
1: 제민도 제민도 랑게 싱그르바 진지보라 리그쇼쇼 와삼죠 남자 실제야 약이 제림도 도시 녀자들 다 쉬었으나 랑초쇼다 송다 전배 주리 선배 혼내들 안 되죠 셀린 로버체 내가 좀제 야르치스노 탄도 고급이었다
0: 터지나 이내 지게 비해라 계란 참고 쉬노 녀 탄들아 초보사 합시 수비
1: 랑싱르 좀 먹여나 녀자를 치우두게
0: 쉬자 오늘 진 뒤리 대응하지 계란다 탄도 냠내 치하기 고급도 했다가요. 이내 이 지사들 포도 줬으면 그냥 신기유. 포도 텐지 단사나 라스토야 가구리. 오. 땡아 저쪽에 갈래시 다 깨지. 칭아 난신 수입에 로컴에 지지기 주시. 계란 그리고 하고 주네 소견아. 난 저쪽에 자주 오면 더니. 학상 유배 마세. 준다유입들아 주투치기
1: 랑구공스 춘주디에

칭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근의 순수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리 조주 군두위 겐지모차도코로 충무 향상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 콜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지금

리가르니 워자르치위의 강종인디 리위무규 차동알라 增进我们 人体力。 디가르니 지도点别 사도인点 당가라그그 남방주지 계산매도 서두点 디가르니 듀럽사비에 윤종 사르바이 윤종 사르비에 교육이 미리카기 미모남 듄디타 야즈인비에 듀럽기에 닝아 삼유라 중화 미리 지든 소비 도시 체린 포 동주 주닝 조 체신 미리카 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리 예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 그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 교기 퇴응을 타 참비 규제 내비 피해기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기기 튼삼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기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규제 내비토리 사도 변조로 피해기 동위 문규 그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 지도 点别 교기 주진 띠여티 겐강 기몽시 동부주바타 사드 겐강 군요 초대 송종의 숭는 겐미 계급이 겐강 시에베 토가 서준 제주로 숭는 겐규 변종 사비 탄삼 도띠엔타 허승 사딘기 지지 르양 주여티 조용리 탄삼 띠링타 탄삼 사딘 탄삼 타게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계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규 조드 후다 체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교육이 미리 가기 미망기 모두 교육이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시린 지도지에 대비해 지조 링루기의 표정 사바 등지 레드 후다 체규이

0: 도즈네 칸느즈유.
1: 네오메.
0: 챤 쿠바테가.
1: 챤 쿠바테네 나데 두이.
0: 나 쿠바치네 테이라. 챤 나 토고가 두이.
1: 토고가라. 토 갈 거 그래.
0: 니제 토고. 카리. 겹이게 능두에.
1: 말해 말 말해. 나 겹 근데 기해 봐. 디 조사차 말해.
0: 좋아 차차도에 영아 좋아낭 말이 막고는 육사나
1: 야야 디 얘들 저 체스이르베 야 말이 저다 그랬지네 난감다 사부유 제 말이 다리 지랑 그래라 다시나 더 교육이 내 가라래
0: 와태가 토괴치스 피에리
1: 먹고라 모두 이게 데려와서 우리
2: 아지 이제 약을 다치도 닌지 라키디 진짜 치유지 아 우디라 게닝라 제스틸리 쇼인다 어 마지 아잘라 스페어 마르베 아잘라 제스틸리 쇼인다
0: 야치 야치
1: 아무고 말다 라레 강조도 제스리
0: 다리 가치소 맥기 가치아도
2: 마리 아잘라 탄데 삼던데 어 나다 아트웨 문에이 레라 포마초 투투디 규리 부고비
0: 체나 가서 체우지 봐
2: 是, 가서치우지.
0: 워리, 선주리두, 막제, 장마시제, 빌리스비제, 니제 바르게시온거.
2: 아잘라, 낭타모. 우리라, 아잘라, 마주인다.
1: 교시.

0: 야쇼. 아,
1: 집사친. 레고레고 숨게 생긴 곳이야. 왔다갔다 되지 선장. 생긴 자수.
0: 생긴 도저 한 중년의 신사쇼. 사업스케 맞지. 도치. 랑가 생긴 뒤죽디. 뷰스티.
1: 뷰에. 뷰스야디 아춘기 민첩르다.
0: 다들 다래 시아요 맞지. 아저는 비게 나니 뭐 주로 쳤나. 맞으디. 지제 투시. 다치.
1: 응, 셴스. 르카우스니에디 아춘다 지규 저와 쳐야디. 생명의 재상 유기 말 봐.
0: 왜? 영아.
1: 高谷长是呗。
0: 嗯，兄弟还是学生，坐。

0: 哎呀，杨姐叔啊，我从家边说起难的。哎呀，杨姐叔啊，我出家边说起难的。哎呀，杨姐叔啊，我从家边说起难的。哎呀，杨姐叔啊，我从家边说起难的。哎呀，杨姐叔啊，我从家边说起难的。哎呀，杨姐叔啊，我从家边说起难的。哎呀，杨姐叔啊，我从家边说起难的。哎呀，杨姐叔啊，我从家边说起难的。哎呀，杨姐叔啊，我从家边说起难的。哎呀，杨姐叔啊，我从家边说起难的。哎呀，杨姐叔啊，我从家边说起难的。哎呀，杨姐叔啊，我从家边说起难的。哎呀，杨姐叔啊，我从家边说起难的。哎呀，杨姐叔啊，我从家边说起难的。哎呀，杨姐叔啊，我从家边说起难的。哎呀，杨姐叔啊，我从家边说起难的。哎呀，杨姐 키라니 사자시다 시베 저 루즈 시네 형들이
1: 컬스 요래 아니 사상인 거죠
0: 어허야 나마다 마과 저거 쇼아 어야 저 루즈 시 게임 신다

0: 로튼, 걔랑 카드 안에 피해.
1: 거기서 같이 오래. 니들이 바르게 오래.
0: 리.
2: 우리랑 녀석 죽여.
0: 내주 가르도.
2: 자작 링게도.
3: 알레.
0: 내게 가르제.
2: 대왕성류 디규 레이업자. 공주민의 기란다 겸유야라 강교로 올수송기.
0: 예시스. 동의.
4: 예.
2: 주민라 가르나소.
0: 자작 내주시도. 문이 남사 쇼스기.
2: 됐어.
5: 넘어. 나 링게도에서 죽인다. 또 내 아차라님도 로규.
3: 영아.
0: 동의. 여수.
2: 됐어.

0: 阿家乡姨，我猜周一达。让姐们去，给给为呢，让咱们谁，坐那不得来考试去。阿成，让坐那不得热呗。马师爷，就这么说，不得也免了，随着。
1: 让你 같이 가요 봐.
0: 나랑 수고요 비.
1: 네 라님도 주마지.
0: 네 세바니다 아춘. 让 수인에게 네 세마소. 让 아주비게 명처 비우스니에 들으시아. 让 뉴비지. 고고창게 넘지 못도 공제단 락바야지. 让 세시. 让강아 쉬다. 让 공립스리. 네 세쇼.
1: 让 그 좀 좀 같이 해요.
0: 你过村门锁，
2: 阿春村民们，阿女们面前。阿春，我去打。
0: 碰瓷碎。
2: 阿春。哦。阿春，干啥子？阿春。

0: 루딘 감사. 나다 전 유마 계셔니. 나주 루빈게 랭게 가다쇼. 양사 시비 유스데 뉴메지 시도 지제는 황고 사진을 속에 기나스 교 시가 되다.
1: 루틴아, 터셔나.
0: 기나스 민귀 안녕 주의.
1: 용아. 잡을.
2: 조선도. 되게 수다 계시유.
1: 다들 유마 자셔네 다다스. 양사지를 안 시비 유스데 황고 사진 유스도 시.
2: 地里林天堂的古松青年苍茫暗尊密将士羽马上帝了修游马士密地肯定是多密什么的能不行头发你都看不出三代写图的
3: 羡慕我密地黄埔在清醒金地动

0: 고토로 란다 미디 제속한 게스 체제 교정 못 했으기
1: 마 링샹 이다님도 유 미신다면
0: 땡기르베
1: 땡기이
2: 키라니마도 미신다면 땡기르베
3: 나니 주와인 바니 켈린초 미신다면 아저씨 로연배 그래도
2: 머시체나 김사님 님도 섬지 띵지야고 시와 섬지 답해대 뉴메 주스
3: 디디 내가 개요 머시 저디 아춘당 담도와
2: 지디 선배 바르간디 지다라 지제 제샤 다시리 바르간디 저외 성외 지도 서지르샤 황부사친 지도 차요샤 코피게 레드 아춘게 덴데 통요시
3: 쳔나 아춘게 그제 시에도 투두에
2: 아춘게 토마 좀스럽샤 쳔자리 자위 뉴멍에나네 시슴 투브리데 황부 사친 퍼쇼브리 코 탑시 가르베제니 아주 미원의 탑이나
3: 大姐呢准备困没着切了这个的鞋子话你可就没就鞋皮我这我让说把刚才主要的阿春给抽个短布了吧是看来最阿春女们一把都不情于别 디제크바 마랑국다 차차브리 마랑가 가조니 뉴미지 도치세 사자 치르베 요모소 나다 차
2: 도마지 피에 각좀 체니 광고 자신 추십치
0: 타이완 루
4: 순종이게 아트나마니 예입자 머시 순종이 순상기 수조치 수수 아자 나마니 니 아유
2: 예체는 대머지 체민도
4: 카리머지 민도스 대제 제비나 베트 생기 없이 마세 아준 코야샤시 소소 아자 나만의 이 허비 마세 아준 네 부고 되었지 코다 찬스가 제스 게부지
2: 아준 초나 부디 rāngā rīsī tācīyā tūtūgī.
4: Ngā rāngā tōngshū. Tāwā shīngā shīmbrī. Nyēmēn sūrī.
2: Kēsī tīn zhē yī nā, jīmbā rāngā sūn zhūng yī lā, mā yī kāyō chēm rā. Rāngā sāmbrī tōngdā, ā chūng kī chōgā nā būgdī rāngā rī, kūnyī gā pī gā xēnā yōng gūr bē, mī sū pē chīn sāsāng yīng kūy chēm rī.
4: Tari tundonga, gogo changda khirdu zhiwa xinyin lewa lewa sumtu chu. Pomdi achun chen yor xia.
2: Rangai tongbudi, lewa lewa sumtri isi, ta xie tu dugui.
4: Ma rangai kye lingsu.
2: Yeche ma gu da zhe xie jie, nga nian du yu ba cik xie xie ma chung. Nian amla pa do, nian amla ni zui khoya dugui.
4: Nga achun tu jie gam chie chi ma su, rāng āmla nē zhū gāng zhē xie tō qiō rē.
2: Gāng mā qiē, qiē sī chīng tūyō yu nā, gār chī chūyō chī gā rī.
4: Rāng gār chīyō? Ngā tōng tō pā chō gō shū bā. Jī mā chū tūyō, nē dēn dē kē chī chū. Mā tū.
2: Nē rāng xie yu dā, tī rī nē sōng, mā rāng yīng qīng qiong zhā wā dī, sām chē yī.
4: Jī sū. Nē rāng qiē bā zì shū, yōng dūyē. Nē nō xiā. Nē rāng qiē bā zì shū, yōng dūyē. 나래노샤 옌옌니 챵스퉁위 제마니엔니 랑 아무라 고르키시 마테다

0: 하사 총기
1: 나군 대부 메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레 리미 십제다 냠리 난조라 군이라 오 징우데라 년제기 순나레 최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동아다 서주랑바 나와 우드자바 소기 나와 대부 메지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리미 십제다 냠리 난조라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진이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이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계기 나다 나외 네들라 다균 진이
2: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기 대탄 지심 제국비 유인 나다 나외 네들 칼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1: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두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오여 군이 개구 강아 구구초

0: 디 가르쳐베 그래.
1: 지만은 언니 소소스니에도.
0: 카리노. 아래. 보고 있긴 배려베. 아, 실로 대비치시. 돈이랑 또 담아요. 얘 이로 순대지 장치 되니에 대고. 용도에.
1: 什么对的？我让他吞他些去吃乌鱼。

0: 我现在我你抢死给不差不着，一年年是完了，我你，偷偷进猪切皮呢，用过这边。有嘛事？让爹些忙了，用得过。天天你莫看着，天天我你给扎西边你莫着，我你天天心里抢死给不偷死穷不着。 봉디 우찌다 탑조 상매 특리 냉은이를 저시들이 쇼가 용부지 미 상매 아춘장 나 중이 그 산대 임부 신게 여지 탄대양 상게 은이 장자 진중 있을름나 미 참여 지금 하시베 아 규미다 도 니 정한 얘기
1: 용아 전에랑 니 저거 뉴스 뉴스 티가 니에요

0: 당고 깊듯이.
1: 됐어. 야, 몰라. 다 사루샤. 무슨 줄이? 야매는 지나 로테. 도저마나 대본 구시네 더 많지.
0: 사루 윤두. 디디 섬 예정지. 유매 고급디다 되게 생두치 아닌 거 요지. 도순 시기 지시.
1: 다른 거 영화 전에 예 심탑수이. 지나서다. 선부거래 심부거래.
0: 선님이다. 진은 부부터 없고 자도 지라이. 코타르바 등.
1: 됐어. 당로죠.

0: 랑색지에 마셔 가자. 쉐다. 통화하다. 랑수님도요.
1: 아초야. 그래도 내 교포만 좀 와.
0: 지랑이 마시기 왜?
1: 좀 해 마셔. 띵에 산뜩이.
0: 아. 로튼, 디데스리. 나주 유무지 제대 당발가이. 지랑사다 도유 사자 지월 대샤.
1: 도유 사제. 오늘 아시다. 근데 지로 도유 사제 쓰래. 지용왕씨, 예니 가르쳐줘.
0: 你让谁的 Hamahoe Christian, you didn't you told him, Masapi. I'm such a
1: shishi, dude, them so dosi.
2: Does I get her?
0: Him do.
2: Pomodi Shabby, give a cocky soda. Not just as you say, Taiwan Yuma, Hong was in Jabdo.
1: Any lot.
2: Chilling wash
1: you.
2: Ludi, not a legation digital.
0: J.
1: 오늘 좀 맞춰 가리나. 예산도 통대한 공수 대선에 진아 링첸을 대주 제배 첨두민지. 이렇게 도 세워. 대리 내주 대 도부치 관 요마시. 내주 유배 왕도 다네. 예산도 유무 대주 진지 제배지 세소원. 파시.
2: 로드. 내가 정대시로.
0: 마동한이 Cheers. 고림네 밀려서기 도시 라타한테 신이 들지 레데 제일 도시 가려 유네 라게 된기
1: 야 소주 마셔 Мені лучше.

0: 야 미김비 너군 대부 미부다 너군 가봐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럭칭이도 럭칭진 제마도 와서기 야 메니 취퇴시 겨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메니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너군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남 갑갸미고비타 너군라 폭도 미베 터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뷔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여투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룽당회 장슈슈 로게파지 니고치쿠디 습투 사퇴남시키 캐줄로밍네 세유라 니고키 니부양 챔부디유베
2: 阿公堂尼孔可对群养参不与日子吧军点冲过所起对群养参不与地位尼过堂龙过七区阳光图不拉苏布尔群起苏切列不行温图被马切我东阳干不行温图七路主队我给爬去尼过七区当不能堂
3: 디링아줄로게바주함디아니렘바까지질리나로리아볼라몰라리아권주네니뇽소모네데컨데르도스다가죠
4: 대샵샤지
3: 다기나 체크 텍스들레 부야이 기란
4: 노 헝고 디냐 콘달람 사고 레시텐덴 로지바도데
3: 어다 기란가 츠브다 갈람사 키나소 느기란리아 테가 부위
5: 지도 카바라 네고르게 구지 주주 직추 주주 직 로지바주 지골 함니 지골타 양규 강탕라 민네 주고 체바시인 섬디투라 지고게 뉴베덴 유베 상우 템버진네 제달 고토블라 베싱 딤시 치웨 콤바 윤징 뻬양 갈레 크그메 티웰 함물라 처주타 티듀 고토데 부데 유베 닥제 치디 팅에 진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 이마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추 고게레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1: 여투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투 사퇴 남시키 캐줄로밍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챔부딘 유베 나공탕 니콩 그뒤 균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거소 치뒤 균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룽고 철추 양고 토블라 숙불 균치 숙체리 부싱 원토베 마치 모동 양갈 부싱 원토 칠로 주뒤 로게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탕
6: 박바 스주 랑바탕 세크 케바 소기 박베리기 내주 유지 유방 박부 장식 하나 피다 내 총가라 피지 리뷰 메바 최저다 배주 능초 박제 륜중다 능수 된바 박부 세크 케바 소기 박베리기 내들라 유방 박부 장식 하네 리뷰 메바 최저다 배주 능초 유방 박부 장식 한기 원주기 직제다 칠레 미네 박베리기 내들카라 박균지 유방 박부 장식 하네 개용기 무지 참바식 임베 계란라 박베리기 내주 유지 내 총가라 피네 루트 능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야 능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섭슈 꾸니 피바 거수쇼
7: 유방 박부 장식 하기 대단 지심 제고비 규인 박베리기 내주카라 총가도 피네 실제 냠리 능지 월구단 고수 굴림이글
6: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강아 구구추
8: 阿旺文呢，再不米做呢，忙着急。那我资助两把，那我们呢，再米做呢，几大急。那文吧，那五把，再不米吧，做给退休娘子能中起面。那位面对他就结果的真书谈了撇的，那我文吧，那五只吧，能做到，能出两把。那位你再做月子，真书谈，那位简单点了撇的。我们路设计很给，再就把做五几年，他上给些就对了。
9: 개가 비리부터 나와 치주 면주 요체래 현재 양라 토고 미려 약제기 지난 년도 용지 제발에 덮치사
2: 谈到民主会呢，李密托党建党习近平领导中提醒李密托偏举前朝，
8: 这就谈解用其冲击解放军预备募集哪位地摊的呢？偏女代表过年哪位面对拉出奇迹，不你给哪位地摊三万多人？
9: 三年拉出冲击，领导下来爬过从中间一张，渴望着两国国际出击硬硬硬泥出。三年拉出冲击，领导下来爬过从中间一张，渴望着两国国际出击硬硬硬泥出。

0: 임나 당한주 습서 최고야 조지 당한주 노수 당고 기도 선방한 주 소매제 순이나네 마소 대운도 선바 아니 안 보고야 전남 땀 마디 시부지데리 가지 부 가지 다 가르 둥그레스는 아니 어 진짜 커주 망글로야 다 야면은 진짜 부 마디 소제 녀저세 무유 야면은 더바 통제로로 소기바 드라 이제 진짜 전남 이제 된두 선바 지단체는 부 소마사 대운도 고 순이데 마디 슈침부 지용도 와 어디 지겨리 다 대차샤미나다 안주 티샤임비나다 촘레가이나 자도바 차도 털 칭아딘제 부고 소기야 구두 무무다야다 소기야게 딘제 라지딘제 뉴아요리
1: 뭐야 방스 데르베리
0: 뭐야 방스 데르오 어딘제 신난제 아니 부고야디 배주 단주비나 지네 채놓고 부고 마데디 딕스 차주르바 지네 채나 양 소기야 간레 텐도도 디 부고 규림나 섭서 최고야 지그리샤 디네 니브데 차샤느야 부구 규림 나야 가조 김다 망고치다 파마 망고치게 손나나 다 간다디 부구 소이 인삼제 드스지기 토난다 담들시라 않는 거면 동아 아니 디 가르 지그레스는 계속 부구 규림 나로 소디 루브다든지 제비나 가조 부구 소워기 다 쇠자 워랑 저 루고다 순이서 그러바 디나라야 한주 겐베 소디 대요리 인제 구두스마 계시 부구 소디 나바다 닝가라 소 체비 있는 년거디마 한주 겐베 수 당아주 개개김니 야페스리 디나 친비나 아니 한주 겐베 소 주오기야 디간라 느교 용기라 언제지사
1: 내세 로로 당문에 충주급네 소리아 딱지치아 디문에 개심시라세도 내스기나 다 쟤는 누수디 그두네 제 제비게 고이나
0: 但露宿节人情呢，俺就记当前呢，不过老主个原因了，俺露宿的几个了。俺呢一年底下不过才弄几个孙子，老伢子呢今年懂完了，老伢子呢我主也有年纪，俺记当前呢不过老中年就孙子来对，俺呢露宿女婿他们的家长接差接，俺就根本说军事事吧，第几用给了。
1: 那
0: 是。这
1: 样第一个不一样，要十四千块钱去看的呢。
0: 다 디급을 섭섭차 조직이나 다 디리상 아주 균수다 노수 집에 그림 나러러 삼리 아주 소제 니지제 기양행된데 요리 가리인선다 소응 아주 부구소서와 노수디 머피브제 아주 이네 사브디기 게스메브제 아주 야메나 지리 원조네 야메나 겐 원조네 야메나 더바 초도다 잠베 원조 순이는네 아니 소사브 퇴양인데 요리 아니 망체 파마카지게 마킹인게 삼바다 딘쟁이 보고야 소 퇴와 계사 삼상기 삼로든지 코는 거바 아니 이제 유도 삼방 오네지는 김다게 세비는 아니 강교맹아나 폐제 소닝부디 마고 소사위 계스데 고 사제도 못 손에 직 도용 거바 니베 대차샤빈다 만조 단다 쉐나는 시 소 만조 제약의 퇴주디 카지 다 라과도 잠소샤샤빈은 만조 로중이 조선도 바 시내 지도 삼바 부카지 네 로드바 주 듄즈네 소카지 시부딘데 토나마 쳄제 루블라 소얌 노고바다 딘데 쳄이노 소디 참메바 차샤나 디버로데 아니 소디양 동바 규룽고 샤샤위나 아니 양 주망아조 소케야데 코사지메 카린스노 코 예윤 소니 코 동봉원조 추리요 양닝 딘데 도아 제 쳄이나 야 주마 소키두 사브디 키두 키스메벤데 치기 다 디즈시데앙 아주 칠레가네 쳄이나 디데 칭앙 아주 사제도 뭐 숨네 스미야기 딘데 옆제 가야 요리 당아주 칠레가네 쳄이는 갸가이게 없는 진시 보치치스워 원데 가제 아니 주마게 아주 소 사베게스데 사제도 뭐 숨네 심데야지 소제 아니 주마 소 사베기도 사베게스데 야오제 게투르바 제주구치게 투르레 원데 지리샤 근데 숨부터 찾으면 당한주 뒤 능규기 소에 나로로 부 망고치로 금식하지게야 소로 능규 망고치 용기를 다 가져서 변의 딘제리샤 부 카지가서 주구집대야 주고 소개야 야면 요야 소 겹대야 딘제체 딘에 부 카지는 딘제 강기 수 워고 초도 소개야 야면 워고 수 강기 초도 소개야 딘제 금식이다 야면 부 카지 지나고 카단제 니니에대야 딘제기 곰시든데 도와 다티 카단제 니니야 디저 망체부 딘데르샤 야메 나즈다 누구기 나즈딘제 유자 아니 부어야 권다 니니 두 참마 누구네 우야 고담무 투장 카단제 디치고도와 니니야다 다티 곰시도 두 디르게 가르치레스나 규룽우 치비 능아조 소디 제지고 메바 베나당 아주 듄소 차샴나 듄소딘제 소롱롱다 원제 튼제다 야메 소 직당 알 근식도와 다 我们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 kumsi dinje du samje nye ne gango che tu na yang shu ru ba da ki si dinje men bje ba me ha ma go je ne so ge dan da dinje gan su ga ne gun tun cha bi ne a ya bu gu ga ne kang yo men ga na pe je ya men ju na ya du men ju che je ko gyu ju che ya yo ri a ni de su na mi ne ya bu gu gyu ring gi su ga ne ya pen do sra du la
2: 俺最初为难不过忙不过空隙都加开局员空隙地给俺最初车直不明白说把汤头通说给当汤我懂给说不得了说给用给别那不过开些女古汤足够了说给别养那车都说给别头通切莫卡当年一年哇说给空隙铁村说给当样女古忙不用给 최장 계시 초보 춘춘초 空隙 停车员呢引起铁棒棍캐스게
1: 균수세하기 민지 디 컨제지로 구구나 길하기 디시치 근로나
0: 네세 어 딱 균수 세야 되나 안조 부글로 추를 레드 참바 아주 소사바 제드네로 중니 족숨나 레드 소 찾아 부글 누수다 제제 안 안조 미겐베 소지 기워바 어데 균수 스워를
1: 네세
0: 균수 차샤빈다 안조 로 중니 족숨네 제사나 아지 단체는 메시지 배주다야 소된 제 지리샤 다디 버루로 소신다 제야 제미도라 다 균소 차샤미 능안조 지 단체는 수요 가장간의 셈는 소 니슈 잡게네 숨주 소니 지 요리 아기 버루기 시디 땡기메 가장의 땡기메 가르레스는 소 시디 안조 잠순나네 굽든 소 개베지 요리 당안조 개가이 겸의 지치스리 망제게 킹교육기 다 지치디 계약의 투주의 그들에선 지단 채널 로쪽게 내로 니생에 버루데르 동안 아 수잔디 버루데 레드 참바 당안조 루고다 무슨에 강고로 끼제 고소 강의 계사불 봐 안 참지고도 참바 고 지치디 던스메브제 당안조 격격이야다 야면은 루고기네 마 되모토고도 참바 아니 수니다 루고기 레제 게모토자 아니 미강가 땡기 메제 카지 니슈 잡게 레기 메 카지 양 숨주 소니 찾아 유브든 제 워든 제 시샤
1: 소세야 디문에 간 주퇴근 소에 넣어 놓네 메도 미루어 지래라 대야 딱지나야 디문에 개짐 지라래도 마세 있는다 속고 지 용게 속고 디단 차샤네 소세야 디야 코에나로 죽지 개진 지래도 와
3: 같이나 소디 송텔 근지 샤이나 드링게라 코나리아 태가 근지 나오잖아
4: 안젤라 감사. 보카 지게 찾다네 서진 저도 살아래. 티큰 제인절레.
0: 나 그냥 저리 야우시라서 나서. 당한 주 저에 난 카지게 근데 신어뉴 유기리. 또 베나부 마 아메 저거 나네 기드네 카나서 레즈니즈 유교 근데 야메나 부부께제 다와지 나로려야 카나서 토비아고비아 지즈니즈인데 개요야 근데 다 내주 근데 좀비는 아주 브리나 망고지게 내주딘데 도미나 시난다 디네 디데 카레 넘도 소른데 지능 도와 당문에 재능 안주 칠레가네 셈네 디군에 재능 군댕 능주딘데 지리샤 당안주 니마 랍다데 둘롭디 간 차샤비네 장안주 민슝가 이네자 디밍장 요리 당안주 갸게가네 셰비네 탄생 야스그리 但 디 카리지제 중교레스는 다부 아메 저거나 차론 제베 그림 나로러 아니 만조 차론 주도 카지 군도 주도 만조 부구소 등기 수야게 누수사 주와 워디 녜르 게브잠 그마도 고신다기 근유 다딘데 큰이 마르샤 워디 테르다 만조 넘 군에 딘데 시나다 기신네 주인데 준비는 시나 저니네 최고야 고르 민도르 워디 수야인 안데네 기시 소디 마부 기드네 소디 케세 쿠요 예베 소르 템보 메베 소르 야메나 소디 카지 쩨노브 체쟁아 주부구 수니다 초도도 바 수바 삼산디 제 임비나 맞아 맹가 나 치제 부구 소디 마니네 고샤나 지그리 다딘제 멤버 체 케세 소디 템보 유브다 제 임비나 아니 맞아 모투 소디 카이나 샤샤 등기 쉬는 시 부지 단체는 로 주년 아주 미겐 그 소 지도 상바 아님도 소디 제주어리 What detail on the Dindesina Jetan Goya Mindu?
5: Tiringi Leze Dilaya, Poe Nela Pembegi, Lujong, Zoa Jabba Sheba di Lobjuinda.

0: Sama lenge, lupu tena sempeke, sempeke na lupu te. Nama lenge su tanda sisi mba tini, pyo zangyo su chwe ten tetan uyun lenga ta. Pyoncho lungching nyenching lepo nye, nyamdo nyerwe tetan lupu su chichi le sen, tetan pyoncho shepte re. Nga le zensu yunga bensi yen, lenge su tepe ba gasa shu. Chishte le. Chikyab su chi Xi Jinping ki, mang yungi tetan mian na, cho yung ne, chung di yung mi si si ta. Rengi ki tetan ni, susu rengi ya ra lupu si rei je sum na shi ngang zu, susu rengi ki lusim tetan ta. Sosu ye yun ki, nangmi pyunji ki tetan ta, na si mang yungi tetan ya tonang mang zamna ni, tetan tenpa ta digi tenpe kimsi si rungyuru, mudu bezi na gu. Tidang zu, pyo rangyo zu mingma menga ki bumrang menba, genwan tena di rishu ni, nangmi choy zu liya, nyan chom ki men pyoju tangpi ina, an di, nyo yun si kato yu me kor, gan rishu yin.
1: Wang Ge Lang ni Pyo Rangyo Zhu Mingma Mianka Juji Tsangka Ki Bumra Mianpa Tang Pyeongchong Lopchen Suri Lopling Ripjam Simchu Lome Lopyun Yinxin Tanda Pyeongchong Jiso Jinglu Lopling Ki Gigen Chimwa Jikjo Zhonghua Suri Lopso Dedan Todam Uyun Tengang Ki Uyun Zhonggu Gengun Chuchor Tengzo Mianjue Dedan Chile Uyun Tengang Ki Uyun Zhonghua Suri Lopso Neto Nayam Rikbe Yenla Sobe Uyun Pyo Rangyo Zhu Juji Lopso Ki Uyun Zhonghua Tiewe Rengxin Ki Xiermian Nexi Chetun Uyun Tengang Ki Uyun 중화 수리롭소 체리 캡디 우윤 행강기 우윤 소기 겐시신유 공개가 제소 신지르바타 계급기 대비 뒤뒤도 체리 제송 숨주타상 대유라 콩라 회장 교정 체리라 제게 차가 좀 숨부타 중국 미리 수리롭소 미리 수리타 면제 체리라 제게 차가 좀 숨부터 비유진 회장 교정 미마 맹강기 원튼 대변바타 지점 내뒤 멤버 표정 멤버 레체주 고딘 비상 멤버 소기 시지 체니 토비유 콩라 타도 편종 필루 수리 로첸타 편종 로첸 수리 루딩기 표정 기계 속에 시지 체내양 토비유
0: 나 디딩이 견라 양장 안 줄이 전에 배바 그래서 쇼기에 나 토마 견라 야근데 쇼에지라 년종 김면서 내가 디지 쓰고 그래
2: 나스 견라 민지 쇼고 변내 던지 레샤라 비고르게 내주에 마무지 럭도 거라 년종 김면서 안 된 거네 지나 코 년가제에서 그래 그 링이 잠직 배고 년가제에라 부신 수위에든도 내부 수위에들 냥가 강성수 쓰기와라. 다이나 냥가 잡아 가지 양 부신 모습 제 냥가지 변화 지수선 당내 냥가지 위와라. 동조다 뒤 인지게 냥가 로가래. 내부 수위에게 주들 해나 강성수 쓰. 그 고발해라. 다야 년좀 세발다가 3만 냐면 잡는 부신 수위에서 요 말해. 어디인도 있잖아. 디 조즈는 년좀 대리 강성소스에 대 조원 내부 수위에 대 변화 참바점나 참배 내부 수위에 양나 티베 년가제 조바시에 봐 동조 부싱기 줄로 되네 나자 수위에 봐 동조라 해노 강성소스에 대 쓰기를라
0: 아 내가 견나 뒤송어 아주 비싼 수불다 참배서 접제 년가 접여나 년가 자야 매지여 봐 매도서 3만 년 좀 매고 말해서 봐 디 나로를 슉체 단다 내부지 아주 신신스네 뒤 가게 전 진스로 봐라. 소연 나로 비전 진견 신스로 봐고 내가 전 시준스로 봐. 디세야게 매게 직들라나 년정 매 강선소 시원스 내가 봐. 이송 어디. 나 등산 견라 소유트야. 지 가수래. 능규 다지 년정 매 디리 직 개별게 능주디 망루이나.
2: 딩원에 망못 레샤라. 한다 수입을 년좀 김매스나 강성소스나 내부 수위에라 신부대 수위에라 다디 인도잖아 양디 간주 남규게 네트워크 가지면 돌아 빙도 인치다 스도 디디다 파조 이와 야부치 세고 그러샤 다디 디 이와 야부 마치게 된게 팅선 긍중먼 주고 년중 면제게 하장의 망보를샤 망조 출래들샤 맹강 칸래 이딘데 요아래 간선 내부 선도즈네 시 디디레 간선 네토레 에 시준스나 스무디레 어디레라 자오다 나주 남주 변나 참바 준비선 이면은 참바 접교 망차지 빙두레 네토레 마시 네부 마레 다 자오다 나주 남주 망부식 되는도 참바 준비받다 남산 책민소세 미번 나와다 남산 책민소세 고 나와다 남산 책민소 근데 데 망부식 원에서 참바 준비 망차 자자 구주연데 동원에 전에 등도 망체 내도 그런 줄래. 나 내도 그런 줄 들라. 진부수에 침매수 전에 원에 전 편도 지에요 말. 제가다 뒤에 줄들라 때에 만주 습세 난고 지지래샤. 단이네 미 망보 지 남산 만주는 좀 좁아 시에 봐. 좁아 시에 있는 남산 뒤에 년가지에

0: 대야 야부접 제기 갸즈난 치가르 큐바티 나제 심세 차도 메바 디가라 좀 괴베 춤세시 유티 티니 계획이 지도시 야부접 제 무리츠 잠오수 공고도 대나 거즈 계획이 된토 인치 갸즈 잠오수 규
1: 디가르 레바라 탑시 치상 유바니
2: Tieni, lep tan zhou ni di ga ren yong ge.

퇴저 망치 외갑수 아주 야주 균으로 표송 처부 드리라 양수 급체 가이스나 고조남 경한 저 통화 캡본에 대네 추난토 초대치는 것이 왜냐 야부적 젠키 뉴플란트 공동화를 용화타 되니 항상 그배 편지기 뚝쇼티 총원수 대배나 컨저로 소자 신식이 제외 포라보로 결혼

데루 추단 체메 가라 수보 팔로 초로 야베 승제 트 야부접 제 미리 모레 가무식 녜덕치 테네 초럽기 장원의 나르야 갸즈나무 랩디치 테나 콘즈 가르제 추담 잠나무 파조를 리추토가 치고 모리기 공도와타 포르츠 모리사라 자르네 창가 시싱 안에 컴듀 치고

대세 룸부 야기 규모 제기 초납 당도 콘솔라리아 자주 난도 태주 머신 머리 마부식 쇠보로 내토바 강식 라리아 초나도 로안네 공원 팅직 뻔 부규 두급 라시페 왜냐 프리초 소쇼 중감 테니 노부 충주 다라낭신 치메데도 자르도 대야 사고르니 송제 냐원 룸규르 조바마세 파모초 난신 공원동어로 용겐 초다 냠투 초로탄 조니 갸즈나 모조 퇴공 표송 사업의 총원대로 자민 토기 초제 최쇄기 초대 전위기 대야 생마리 쿠수르 테니 나발레스레 최소니 타시던 잠기 개백구이기 나타탄 자와라 화조로 다른 데로 요원이 냐부접진 롱수 주긴 지르바 개백치

Kebuti nendera jordu, shirgyu naze du ne jaube, ilu kureta, argan chirig mezu, nendini ngazane, kanga kangdugi kimshi shibu junsi. Jiru chidong chuye duju tungu loro, yorubgi jumbu sheki, mun chare nalin dini, zara yambu sheta, gunjum rawe nangki, gunjumgi jebu yurdu sashin, pinzo yazu yebe rinjung kam didabuni, Meiri ki xianggui qitab che xie xibzi cheba le, tui ngomara tira gya ma di. Nian di ni, mian chara ta, zadaan le chubi xingsi xinbu xie yin tu, zadaan yangbu zhao bi, cotui nga gong xie yin bi, dang mian socha son diru xie cu yu. Kabu tian diru lep du, dike gamsai to tu, 당매샤와 장기미 련시 텐기 카잔레야 고자 체갸차기 마와 롱동자 링디루 내자게 미츠 메괴주 강내 제베 멍시토 장소소로 왕오비 데데 김시식 조춘 제예 대야 메린 홈의 미리기 되마 카타부츠 나고 충중남 차시에 잠당 매괴주 제네 서입 사르베 제법이 민바라 콘조로 따라 지진 치수 카시에기 사고 메르세 동구이 매첸부 신전 코데도 교르네 동전 최도 자사 침부시 차보마세 대신 신과 첸부의 순경 대연비 신도 첸부처로 각기 매바 차네 Tile bomba getuba chungwa jele. Kwanzoro, shunze jebo ta, shingdo kodion chishu chiru songye. Tena, nige mitsu, me dengzila dene, nende ni, pyusun chagegi ngagwonshila doye. Wenya te mutu, gyundu chetuba. Masi tengi nazi da yongwe, 每月来修建眼睛有把些多穷的有种太阳突然发现眼门图那在每次动物为其他体力永足就比较长时大家可以得了门茶的行动前部偏见进行阳性天空偏松错位那些的你那是两个最美我的朋友因为龙宫松间结束每前部把人来拉了亚那些拉出结果错年看到的小月图 Mencari nak zain nak buat apa ni?

리그윈이 포조타 노조 쿠드 송체 카나디의 계급기 대외 쿠드 레바타 쿠엔디 나젠디니 전종 신식 첩제 유티 테니 자단 침무시 땡은 양배 자단 테니

디게 모든 민원의 자당기 메린 창매 마해 초타 멸경지 개문 소자 티리 과자 망슈기 자당기 소자 시제라 다제 양을 미시 자당기 소자 깨자 치슈티 치치 팀이 소자 캐 잡으신다기야 몸에 그 자단 뒤토 초라 컴쥐 총시 베르나 컴우 주주 제년 옥총 더부시 다도 아주 죽나 겐수이 마하이 교수 첸보 자단 뒤로 지가를 저기 매롱 소자 텐저식니 칭아 양배 탄고의 대퇴도 깨바시시 다다 양콘즈 자단 토 지가라 펑교류 조업에 응주의 통주의 테니 쯔시 소자 대주 세코레 토기 믹댄 우동 소자 교수시시

로지 리규 퓨비 리초 동자마보 몰로무 큐인 폴레 땡게 류비야 싱젠토 리규 민자와 주자타 유에지 리규 미링오레 큐모마 임바시히 리규 제리 제니 다웨 민고마 시유에지 테니 karma me mara chujim ki khando tha ana mana shi ti ji xiam tu chu si ti jin che chi ngang ji zo dong zha pa ra ki zhong zhong sa mu zhe di ta ra xi di jia zuo nang xu zhuo kan da ra yang da wei ko le tuo de ko bo bo gen ki chang bo ni chu zhong di nang chu dong qi ge le ma wa yu 저리 양사를 대니 작두의 자구의 대주 김시시 대주 주기 년지 인배 왕기 관저의 저리 로수 대자 교부의 법제 제도법마세 지가라 작대 대주 로수 조교 지시 개슬 후에 쇼나

0: 언니 조화제 참말비.
1: 다그리 언니 양야 투부 마시비.
0: 사연이 가르치고 성도.
1: 나 개 지지매. 단등 아니 레치야 개매. 야매는 랑데 레한 용매죠.
0: 다른 생각난다. 샤니 해대 레가 유미스. 레가 친인 봐.
1: 네 가린 내 주인 봐. 셰슈아. 아라저드체. 칼라데비스에 당 샤루처비야 참신이.
0: 고민도. 네 데미 다니 심규. 야슈.
1: 라시엄 마지. 녜라리미요.
0: 레과 레과. 왜?
1: 왜 랑게가 럭부치고기.
2: 맞혔어.
1: 녜데 신게 수입에 칸부친주 추라친. 근데 소위 매직 따라치다.
0: 알레. 제나 녜 랑자를 봐 용제 소로저 근데도.
1: 뭐가 뭐가 녜 빨게제 구용. 아니 랑게 직 따라치다.
0: 말이 말이 디 도스코 켄자체스 아 아티카사 마치리아 도호케스 아라가르투니 드네투 아
1: 알레구다 수레 알리사
0: 어 시 알리사 시
1: 어

0: 老大弟，让俺们那个镇上经济的这几个月呗。嗯嗯。阿家给刚说的钱嘛，这马赛让广大老百姓啊，迫于生计的迫切切实实活的，你虽然军队大爷没被说，有些有理。 경도에
1: 경민도
0: 도도에
1: 도민도
0: 라다 주도시야시 도스네 아자라드 마트윤두 카님스치야 디네바베 제시야 오제겨보 직체느라 모자사 주우리
1: 爹爷，去让给苏娜呗。上次去哈罗音呗。莫这个八月呢？莫这是大新个月呗。
0: 新个月。
1: 中。
0: 克里娜。龙腾中哈林达。雷斯，你也去让了。中。大姐，这些学员。 热心不死下，莫真那随不到个你学死，接这些给不着人。你不去啊，莫真的在这等着的，莫真那随接咱们这老马枪啊，快进来，你不能你女。

0: 喂。 喂，喂，啥声音吧？
1: 칼로와이.
0: 디크 바시.
1: 돌스.
0: 나디 이거 데스 레브지.
1: 기랑게 가게 투진 수용 맵자 리벨.
0: 빌라.
1: 딘데스리 니 기랑데 셰슈. 기랑게 칼로와 소나버 투진 수용도에. 네 기랑 모르단지 생각을 계세요. 이내 람치러 눔소스.
0: 눔을 없이 가시가.
1: 기랑 모르 재미도 제러 눔다단로는 가서 주제. 디네 녀도른 가서 좀 그래. 머신에 기랑 고르 담배 지러 내 수도 도체 마스에너 가서 세가 주제라. 기랑 등기 시비시교스 세이도에. 네 다도 시비. 기랑 내 수를 얻을 삼지 다가 고대빈다.
0: 你也真岁数，钱得不要，钱能啊不吃些拿罗主意到了。不会。哦，妈的，真这是，哦，既然给东北的土城使用买不着。嗯，别了。
1: 用啊，钱你既然没土这些学，既然给西北军界卡罗瓦国都送的，我大年不三次待遇。哦，公母说，我大年三的卡卡先生不我来鸟语，那么去了你不过就我拿了钱的用过嘛是吧？
0: 没闲，腾给其他了这些学过上去，一年腾给其他过了些拍下，多些生意其他学天去，上下马对着。这马是啊，这马是着，我那云，这不看的马是着，多少个啊？可能个。你给给他们读哎。哈，忙大去下，你以前呢，谈的早的，其他给西北军界。
1: 능미다 야나간에 교구키라 수고하셨다송 주발라
0: 용아 예루쇼 야 무파 리시
1: 인지 랭구유네 디지바 차토를 십시오 도송아
0: 왜 레구다
1: 나래 카데 숨소 차토네 십시오 도송모 키랑게 삼자마 둔 다게지바 야미는 대파 시에다.
0: 니들 이제 쓰매. 크로스대로 시니 무시배.
1: 어, 니고 쓰스. 어, 야미는 기라 모제나 공예스나. 니네 능미다 간예 시바 균제. 요거 수가 쇼다 수. 니대 구대호.
0: 야주.
1: 어, 니. 부 모제나 니에는 개요 말바라.
0: 지지.

0: 喂。
1: 让给寻找了我看来一个当地卡起个。
0: 마르타, 니 당시 랑게가 요거 삼초. 이네 쉐네 딱다 寻找 투초. 제삼 랑게로 살레비.
2: 치루가 투다게.
0: 차업체부터 접비. 파진 소치 전에 묘터 치라도.
1: 딘데 승메다. 탄다 칼라게 가린 바스유. 레다제는 예링가 용구르.
0: 마르타. 치루가 오연링가라 당람치가 주니. 랄 소야 투츠메.
2: 제자 나주 랑게비.
0: 오야 당인다. 가다니 소이사. 럽첸 특관 잡수제 센 택시. 오야, 바이바이.
1: 喂喂，弟弟弟。

0: 가봐 진수해.
1: 야매는 개업되기. 야매는 잡수고는 믿었으기.
2: 알리사게 레드 개비야 개비 수입지. 이네스스 레가 용민도라. 가봐 말이야 가리이나.
0: 가봐 뭐지 비너. 알아서 고마시. 단들람사 존소도. 디린 존도디. 저 오버 내들 믿지 소비. 말한지 뒤집 가라. 오버베 쇼키 쳔부스요 씨. 라치이니. 용시 라시무 씨. 맞어 도답소자. 내주 뒤절어두. 당도. 장교장도 띵섭치무 씨. 아자자. 대대 장마. 맞어 뒤집 가기 준다제다. 낭들도도 신이 깨시. 기라즈. 내주 대시도 시규주 와유.
1: 흥, 사장. 맞어 장마 내치 얘기하이. 타지 엉치 답하여지. 머신네 탄데네즈 도스테다가 세브르두 안주 상매 미카지 된다로 예비케브다
2: 서장 안주 로디게 나라 칼렉시라 예비 좀지베 망고치게 제치시라샤 여시 원래 많이 가요 제중도 미도 제장자라 리니게 안주 디셰 세브치게 구유
0: 왜왜 안게 셰프 탁시 바라주 인지 寻找了 제셰게브쇼시
1: 미시다모고야하시社长，原我那羡慕穷，羡慕穷哎，哥皮不啦？但钱能欧包给，俺做么会也还是呢？他给寻找，让给还是先呢？俺做先他日吧。年前呢，让给还是先呢？长嘛羡慕学的，他个是寻找，他个是俺做同学嘛学的，他个是干的那家那路的三不知道，日头晚上他个是寻找，他们就也那么多还不是多？现在，现在，俺做嘛你还要钱钱？
2: 很多同感情，让杨阿多喝点这些酒，顶个月啊！也羡慕穷，我也羡慕穷。张二干嘛去的？俺厂里一起鱼，他的那组卡里面三十几不打，三十几不能那组三十二十，我，你还活没穷是老病不？你我那还活没穷。不然给卡给羡慕多，明修天工钱不打，伢呢，请对钱把自己摘下呢。
0: 他多么羡慕呢？他个来接的。

0: 지금 릴라 그냥 간단하게 피봐.
1: 긴주다 동대두게.
0: 조샤 소환난도 언님도 피다. 다도 오버 밀리스.
2: 오버에.
0: 볼 피다.
2: 어지. 지금 릴라. 그냥 피비.
1: 서장 동라. 만제 유진. 조직부 알리샤 대두게.
2: 어, 드린 레도스트지. 레마소. 공개메시.
1: 켄제 티딥 칸러 카르사 어, 쉰자스니 종집 시어지베.
2: 아, 요지. 다다 나즈 네드디 탁주 제베가이. 모랄 네드 가르유비네. 대가 손으로.
1: 네드 케미도 드린 조디 터제나 슈가 형피.
2: 터질라.
0: 지금 링라. 오바간간주웨너뇽츠세자. 광다슈가 피베.
1: 이이 녀르고안다시 디네토제나시구이 광무스아
2: 할레
1: 나티딘데창마 담사지 셰가용피 팀원가즈공스다 켄츠파기 코즈디 베트시 토스가 켄츠싱마지 디녀에기 뷰체그네듄디 청다구조체베큐시다 저와두 지디주네니 소초부디 진송체 나저타스체주
2: 할레
1: 큐시디 콩니코딘칭예 좀집순자스니에드시샤 모란게 박자샤자 마주파기 코즈드 세토브다 나훈의 항상수 좀제부 퍼무지게 청소 주임수니 차날주 턴도 년도 바 예상 슈자 큐시디 제주 토브시 모랑메 괴 포유자 제자니 라오르 수다야 도스뉘제 모랑 구로슬럽이 조유나메나
2: 조샤 조샤 시다 참고대유
1: 아레
2: 토제나 슈기
1: 디디니 지베님도 치기 케나조 스베 경규디게 커섭 슈기다
2: 따디
1: 이네 조디 좀집 쉰자로 모토제 야주스 럭보 삼치
2: 레스 니키랑 오르시오 모자 쉰자오시
1: 쉰자스 라임시 캄산 캄산사 야스긴다
2: 쉰자 도스터디 마주랑 고록 좀 제시하 자게 레가 좀 부디 제시도 삼삼하죠
1: 他个人心照让给切记定这些呢我做了这么切不切我做过嘴替他个人心照让我来全国行来全部定这些呢我做么了不切我做过嘴替不是切咋欧宝恰恰准的卡来西拉穷中这多次准的眼泪最定这些啦大姨呢擦死三句眼泪得不眼泪让他不是让我做说给不清清的让我说定这么送的年三百开来全部定这几个恰恰准的
3: 不要再贴了咱们俩自己速速看过给马上上去切上大家切个清皮走的看到昨天在背后躺过云山时先把多速几个肉气吐满什么日日日让给谢不他和日爹于为两个青年来压死自己年前看出来怕没切结刚才是他穷要是年长嘛两大青年鱼天子六个头七了天子六个头七了天子六个头七了天子六个头七了
4: 你这个钱多咋着的还能有那么穷也不得别说个连个再给你的吧拉大的饼干一下
5: 这知道了你们既然广播店说俺拿两个月我那也用得惯
4: 有个办事体力出满会结果给
5: 知道了俺差不多广播学牛没到了你们既然店里用啊
4: 我那有个办事
5: 到底既然给想些肉不记得送你些过了不过大到几个注意你们既广播学送啊
4: 小夏，体力来个爬没钱的用对不对？
6: 过去，弄不起的我。
4: 用啊，弄得我。
6: 中午，爷去啊，今晚你让了，可拉当去，记得了，俺注意的。
4: 小夏，路，从天店里开了，地址站给点起了。呀，你套的什么车？
2: Les。

0: 창고시에나 나미 길게 자대는 썩비 계세라데 레게 될 준다 엄두도 쌈다 섬주 가리여 비네 작강아 쉬다
1: 신다 헤메 계획 교기
0: 산다 엘리샤 마샤머 숭웨 오버 니 주긴 계시베
1: 마시
0: 디카시
1: 광가 고정 못 차고 있지 디니얼 수비 마시 챤은 원기 카티티 피제니 광가를 미비 균제 폭동 치약 기셉슈 남자 신이 고 삼추
0: 디야 저 접수도 엘리샤가 신기스베
1: 뭐라 하셔로 마추
0: Kesi, ni rang che si di lak da si ga da na, kan zhe duo. Tie ga ngan yan san xu, gu ne zhi bu ji ban, da ri la bo guang song dong nui bei ge chu. Chang gu xie na, o bo ne zui di ngan rang hang san xu. Kesi rang chi bi na, ngan zu sang pan ba.
1: Kertu, kirang lah nyasa shu na chik zhi.
0: Tak zhi.
1: Ani shang la lok ma zhi sung gui bie.
0: Zhi.
1: Wu nian qian le ngao kuang ga kui zhong qia gui de sun dui xi la yu.
0: Yong a. Ke si rang a yi qi na, nye rang gu gup di zhe chuo. Shang ge yi ji tam zi yao qi a.
1: 이네셔자 디 양도 합시도
0: 다들 개체슈디 사치세지 직제디게 땡기지아들시야 제자 유린 사치리 권두치부시 레어디니 샹게 겐키도부두에
1: 권두치야 낭다요 마시 마니마 제제 차고 정유유 지디에 위위안 피게 선제도스도
0: 알레 위위안 로디부치 니에모상랑아쇼 샹을간고치시마시
1: 키랑게 이제 된 전화 못 터지나. 류슈 유비 남자디 야고신이 톱치기.
0: 용아.
1: 텅도 쉬야 쉬. 마 중래 괴신다 진지르베.
0: 낭담고. 디테일 낭담고.

0: 맞아 이제 맞아 이제
1: 진짜
0: 이다 이다
1: 이다 이다 이다 진이 들라 자저 근처도
0: 맞아 예지
2: 지게 왕라 맞아 유지
0: 지게 들라
2: 지르 지르 태도아
0: 터치 터치 예발라게 이런 제주는 점주 쉬어 숨게
2: 용아 터세나 콜레 점주 쉬죠
0: 레스 레스 레스 예지 콩
2: 알레 얘는 어제 지야 지입시
0: 你们知道你小象是卡罗瓦德斯特的这头牛呗哟茄子铜锣这桥的这捆的让卡罗面着这天子一呢这下阿家成了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一个人是
3: 아지 오늘 직접 상처 제대로 와 유정부터 오면 좋아
2: 어 기니 뭐 신경 입에
3: 직접 찬라 당기기란 게 상처기란 게 칼로 싸부지 송배 기란 게 맞긴 뭐지 상처 등응에 구지지라 디 광기 IBD 여러 구역이 락다진도 벌다 개다 요시 이내 방에 찍러 홍포 남자한테 밤이 총사 롱도 배차 없이 이내 기란 게 교정 게 덥지 나도 와
2: 증마사 레어도스유
3: 레스 기란 대시 생체 도스네 도용

0: 地天文上定前刚才在查克林队困掉的嘛是呗是大大是你也都能得起对的俺还你都能有事情不得然后的来口气要人这是大学没有特殊项目是阿拉东的你也他的谢皮俺没没着等于你在那拉起来一些没来不少于
1: 我也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0: 피기 로드 통지고
1: 카리오레
0: 로드 유사 냐부소 스스나 아니 오지
1: 하지 하지 치즈 샤하당다 치겨 마르다 내가 우지 인생 것도게
0: 쇼슈 나 레공 슈베 님데 저 제가 용비 멋있네 계속 같이 세워 삼주 이내란 데미도 장게 나 유메디 장쌤나 세슈 싱그지 Ranyele ro loma ngu chepsta. Gale dos yori de, nyera le kiondeng nyume. Masi xe ne hongfuk namzha di rana jongda zheni, jie le namzha yenhe chukwa samchu. Yine, nye semyu le desu. Rangge, nga gyabdu chedwa. Mare, rangge susu le yungzhe le gyabdu chepsi. Rangge saba leg desu cheni, Long de palim che kone pakir samchungwe. Rangge chebe leg dizu mishe naga singa mahri samchungwe. Leri di chebe ke mahrta. Mi sangme rangge. Nga xiang chen le gyabdu che peo ni meba. Je le koso gyabdu che gri sengburi. Che za ma ta le leri di na le. Rangge du lam meb che apri. Ma wong ba. Mi jig rin tang wengu yu na. Mi di lege juan da da. Yi tu le da gyu ri. 이내 랑게 마셔다 랑게 디니 가르치에 도줘 아 나 샹치에 다데네 딘절 캬야 나래 놓추지 시긴 예부치에 미망 고자 사사지 니 수지래 강르 칭메 랑래 강르 칭메 이내 다청아 래 가르치기 위해 나 똘롱가 치부 이내 뭐 놓고야 메 랑다 지구 메
2: 小香，摸着东西的，我老注意。
0: 你啷么生气去？我最听起小娃开药嘛是，现在每次去都是嘛对了。

0: 디게게 용무도 디고기 저가 참바
1: 디니 저가 티밀 단차샤 켄게샤샤
0: 신저 상게 아이리샤자네 몽구 장이 끼시 이네 아이리 상게 샤라 진다르 메스모 러브스 생무드고야 진다게 도구지야 디중제시 니에 중제르모도 기기 강에 갇히네 나와 등마시 디랑남자소자

차비. 대주 상황 안지 성강 기술도 사업시. 따르비디게 발렌시. 나로 코네 지그리라 카찬 코네 지그시. 따르비디게 원초시. 로정에 거야시. 급지진 베리라 카찬 코네 대부처시.

0: 감사.
1: 고 감사.
0: 직접 전화 쇼도 그래.
1: 고쇼 잘 갈 수기나.
0: 향신 쓰기.
1: 가자 제유나나.
0: 직접 전화게 나 세바 겐슈.
1: 영아, 고쇼 더 쓰아. 내 지금 전화 세바 싶이.
0: 더 제나.
2: 드린 얘기랑 내가 뒤쳐다스. 제마 좀 쇼가 제기.
3: 네스, 제마 좀 뒤쳐.

0: 지게 부라.
1: 하이, 감사.
0: 장 가리 몇 퀴즈에?
1: 가래? 디가 쓰래?
0: 저 항탄다 쓰기. 마케어 고스 삼중에.
1: 니에 교수 안녕 레제제. 교수 먹는 체가 자탁 좀 도우시. 사실 지금부터 동반 마셔야지. 공주편의 통증료, 교생원의 영향시. 교수 안녕 레제도 유배 미유다. 견디 개미 두고. 냠내 냠다로 봐.
0: 팀원의 장금이 유시비.
1: 망외소 장금 레로리아 교나 삼초.
0: 장무 구구면 봐. 고거 다 먹어.
1: 감사.
0: 장 같이 가용 봐.
1: 당고 니에 드린 쇼에 견시자가 용기 있을러 비봐. 오늘 라스 이제 집자. 상계 전망순에 이제 전수도 와.
0: 세이고다.
2: 어제 장군리도
1: 어제 진동라.
2: 네 현아서 쉐오. 호나 거거도 되듯이. 소수 냠레 주디 이기게 개개샤가 용시. 세이고 자수로 나랑서 김상직 밀다.
1: 김상직 밀시.
2: 냠레 좋으시.
1: 냠레 좋으시.
2: 계란이가 공시 접제제 혼나라 도질림 배우고 쉬어.
1: 지도라 도지들 만나다. 님도 접제 유버서 주리.
2: 냠레 접이 없어.
1: 냠레 접이 없어. 민구유긴도.
0: 쟤는 장기 뒤말 남자니 부여 없어.
3: 롱어.
0: 카세딩 세도.
3: 미스니디 살롱 중고엽실이 넘치 삼주봐. 간내딘 제 세사 니에 선보 대배 님부터 신슈.
0: 여우시였어. 팜니팅진이지라 할래에 요마시. 머신에 장준 담에자 팜니 쇼업이 승민도라. 다시 제당 노제 디제 제업이 승금민도. 디긴베 니에 장준 담으로 더부치 쓰이마시. 제마 세시 가르유.
3: 논준의 쇼 사업지. 마딘 씨가 유미. 기랑게 가르치 손에 다그체쇼.
0: 강원에 칼로와스 고딘 부이.
3: 그시 기랑 고고 유나. 니에 역제 체쇼.
0: 잼제 부이. 랑군주다 준타. 니에 규응어 쇼업스 룬스. 칼로와 제주 마시 랑게 통송어 네고스탄더 종조체 시균체부 매자 로그진에 랑소로 총부디 나래 앞수 인생비
3: 지겨준라 기랑게가 동시딘지 나오마시
0: 다체는 랑예디 지겨준부 제가 용도 유배
3: 직접 시험 봐라. 레리디 나라 예민 체디 마세 네 공세 주다다 삼초러 용케미 다들 내 직접 시험 체너 도스 욕참이죠.
0: 남산 레게 먹어. 라니엘러 공세 레가요. 남장 레그칭 예그 소군님도 레그 체제 퍼츠십다. 집사수는 라는 참배 레네스 구제 시통도 갑시.
3: 캐시 기라롱원의 외국인은 네 강도 취소.
0: 남장 대응은 주 교마 조신 예시. 다치다.
3: 다드네 남장 레체는 로다 등그룹에.
0: 대하로시 제시디 손샷의 겐조이. 랑 다시 제단기 네 로고 치토도 그다야이.
3: 네, 강조 결혼 램프쇼.

0: 미드 용 미도
1: 마유야 가리이나
0: 미드 아비디네르샤 조니 집에 남자 직순의 예제 니르자 아비디르 경고 동조지스 포샤 더든화라 레그네비 무제 레리나라 민자 예무시라 차제 타다하게 요마시 마세카가 제니 로추 집에 부치티 땡우 산드랑게 시거러 봐
1: 让个这里约呗寻找着既然给道歉那安排到西拉都道歉那以后就是既然你那么想这三下午约我一盘着啊前面三下穷嘛这既然给俺们最怕人家就开开了还没得土一起呢这个要是
0: 你们到底还是卡里一面？啥玩意？出去的，马队。爸爸让拉他们送，让俺们拉你重阳俺不去。爸爸你可是个有本事的去，让你大多钱拢没就。现在让俺俩。 양타고다 견체 야르기 임베 가로세다 로스캡토 마주 이내 계직 마시 라다도 로춘주로 봐 라리야 차바지다 라르디기 제토니게 미치토나 바베 총유세다 나레 소와 르동 제제 라르게 묘체죠
1: 뭐 디제 시나라 키랑게 디제 큐나나라
0: 뭐세
1: 뭐
0: 땡기 임베
1: 땡기 임
0: 让若干马托呢，米就马小三的五年里下，哼，哎，让你也跑没得，错话的这也给你用过了呗啊？俺这让给同学们多，我的一切怎么下？让你也跑没这边，跑没降低的这边啊？
1: 巴拉，巴拉，底下咕噜马那啊，马修的，你需求。可是俺那天预备团结起呢。
0: 天气晴也说着的，尿着些胡子嘛些，
1: 来。哎，哎，哎，说这一哪儿去？哼，你弄这小不吉不的，他不多，让你也养老当咋的？罢了，俺最看见头最咋样嘛的？
0: 看俺个，从不是伢的，看伢尊重瞧的，爹妈带来给你送吧。勇啊，东西，看他没得俺老气嘛说，嗯，伢让东西哦，没得。
1: 俺同队没多，上个没得这菜你个嘛些，这些人个没得有素质呢。
0: 勇啊，你同位弄这有啥子个意？俺们都二列着，让苏大哥老正面，苏大强子个面，上完年看了你不是？
1: 勇啊，一年向前个，年团大月子，马先不吃过月啦，年结婚天外马先不吃月。
2: 先不到中间，看的原来是水电气候的多。让雪的，公交给人啊，都当个大不是呗？
1: 听这个吧，公交给人啊，给人支付钱还大不是？嗯。
3: 爸爸，看嘛出年吧？爸爸。
2: 上天主播出去，公司来个人。大姐，侬可得老用个嘞。
3: 决定是嘞，你们今年来逛嘛是？
2: 我帮老张拆那个车修了。
3: 我拆那年老天堂嘛是呗？
2: 帮老，去年米几哦？
1: 看
3: 车说。
1: 去年米几啊？爹看不大来说。
3: 爹大爷考虑吧。
1: 嗯，没得，爹阿刚是做意思的，一年年爹下载西拉要的，没是要年要买的，然后就是那边。
2: George,
1: you are living.
2: Chat the W. Shame of the air council, you know. Not some of what you do.
1: Did you see my dear?
3: Today, Major.
2: That is a Niel Kagaduda. You turned out here, Chambuji, a Chinese machine. Ah, what did you say? Oh, the Nados ne mehodeje, Shunto Rubato.
1: Thank you. Hey, Omadi, I'm not to take you. Near the Guji, I'll take you. Not empty.
2: You see, you see, you see,
1: you see,
2: you see, you
1: see, you see,
3: you
2: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1: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2: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1: 마리, 랑가디 조디 매봐.
2: 고유 계샤 매봐.
1: 딘제 가봐.
2: 랑게 보디 갈제봐.
1: 갈승유. 그 제 모소.
2: 할래. 제는 알로 됐어. 갈르뉴라. 바바 니람 튀아. 바바이 주인다.
1: 바바이. 바바이.
2: 바바이 치.
1: 바바이.
2: 말려 동 매자.
1: 지. 爸爸，啷个收拾起了？可丽的，可丽，可丽，拜拜。
2: 拜拜。
1: 向好汉，让看这是了不着。
3: 哦，
1: 看这阿是的。
3: 哦，你也接不住。

0: Lui, Gao Yun Yi na, kirang xin de xie ba xie si. Na xiang qian yi, tian nga na ni jie nyu yue ba, tu zhen su du wei. Lui, ji jiao gao la. 以前呢，洪福跟他们家的金牌，俺那年纪高了，跑多穷要紧，没事俺那嘴巴老苦水甜没着生病，都是俺的用的喂，俺谈的那种类似，既然得不得不有呢，俺那年三十岁就感冒了，类似，都是那些哟。
1: 데르빈
2: 라와 데리 데서는스 김치에게 튀어버지 러지 도스네 키랑게 바르게지에 구김 신랄 구난다 역케나니 담야 테러 뜻디 용구지
1: 어 유세 약수도 잡고라 철고텔레 저순도 잡고유 공시 메가 루네 뉴아요 봐
2: 디드 아잔샤 팅어 나나스 땡키 제베 남부 상모 다르스다 유세 냠디저 선사 나스 공시 메가 롱게 낭다 맵슈쇼 키랑게 스입디게 상문 안수 낭지 체베 송소지 제상 뷰색 테러 키랑 투 데브나시 나즈 옌 상무 키리

0: 구유 랭싱에
1: 마주 나일리 드위
0: 정기나 좀 뒤서는 미망차 나를 요는이 야 구샤 메베서시도 제자 계속 잠투는 약시시샤
1: 나이디 양수용규
0: 계속다야 가비베
1: 팀회대 요뉴유 베트 정기나 대자 계속다니 두기 계속대대 두 야미시토니 두기

0: 小姨，拉过去，克拉萨修。
1: 阿姐，快对了，阿姐让李三弟立三路作用去救不是啊？你这是呗？
0: 小姨，让李三弟很正凶手，能打凶不松啊？叫
1: 我办理证件。
0: 得不要死，他三里没三个李三弟，老么好歹比，但现在是等你注意。
1: 저도 교재가 레전을 가면 신에 감매 기니 갈라서 신이 가밖에 같이
2: 빵 먹었다
0: 둘러 봐

0: 제 피비 디밍기 혼자 상피스
1: 오오오 카젤리스 곤달도 요거 제스카나 치규
0: 니에 치세
1: 시민도 니에 치우르베 자치
0: 응응 기랑 제스나스 대구 지시
2: 용아 어 자도 아 청량 힘비 是吧?
0: 니에 기랑러 나름 어제 쉬우시네.
2: 어제 쉬면죠. 이는 얘랑 오신 거예.
0: 개자 유비 기랑 게 양한 오신 거 유비시.
2: 란다 성지주 가서 듣고 와라.
0: 아시 마지 기랑 게 번호 티샤.
2: 알레.
1: 쇼컬라 제지나 두스게.
0: 단도 제스 하나를 게.
1: 교신다. 세마가 참아 제지 사샤.
0: 레스 하고서 교스 나는 용구 집에. 터치.
2: 쟤는 킹이 좋아 제비.
0: 좋아 제비.
2: 등어 가로로 봐.
0: 시 등어 가로시.
2: 오늘 킹이 가로 등이 얼싸움지. 오늘 이쁘지. 성진 조승이들이 딱히 해서라 중아. 성진 조 땀 때부터 서도. 등어 가로 등뒤 쓰나 가오시 다 중이 길다.
0: 어제.
2: 언니 좋아 제비. 수가 삼래.
0: 수가 삼네 지구시.
2: 수가 삼네 지구지세.
0: 年和三比
2: 对,
0: 这话接不是呢, 谁给谁对, 对啊, 是了。

0: 我们的李成超用不理财人，提的俺自己开启公众人听的需要，困难你个，明色个坚定能个的，今年六日到了，最多点别听对个字吗？什么看不是几开启，有家人之。
1: 이게 감사. 구유들 전주 가디 더 두째 주말 감시라서.
0: 뭐야? 샹라 포지션 다 도모 주기. 콩이 로리 자외 중규 미마 로규토 안카 부템 게리 요예 대신 게리마 대신 터지디.
2: 이게 감사. 나 가지.
0: 하나만 스피린 전주 훈스 거소이. 담내부츠 카데 자스니. 첸제기 추고미 바이서리.

0: 노지진, 개왕이 예상자. 주거민의 감기자 도비. 깨라치는 찾습니다. 나한테는 이제 그대로 잘 오인다.
1: 科姐, 노부姐. 디레 리부세리 요마신, 요자님 생각 리부케姐. 七壮小锦, 真的创业没呗, 天远了, 깨라치吧. 山给, 감기秋水.
0: 山看你的, 깨진님버리지. 先 말해 삼촌.
2: 圣经中神不古吧，我乃民军从不许多。圣经中很多地雷卡斯坦真是呗。
3: 这里，这，很多哈尔达尼是啊。
4: 多少都三块钱不借钱给，俺从你买给你，哪都没有赚。
3: 这样最差心不闲的，你这个心眼也给出去。我想想来给，这娃哈尔达尼了，我们就能给呢，俺这真的是大喜剧。成了，咱俩去打。

0: 어지 간나서 어 지지지 간나서 그런데 이제 간나지
1: 세소
0: 소
1: 凤凰 아직 최초의 세소
0: 凤凰 수지
1: 장미 수유 凤凰도 小葡萄 땜동네 생겨야지 접시야 아니 무임마서 와대야 거기
0: 아씨, 발라키라니 로드발리네 손도 때문에 인수제 영이 결례 쳐도
1: 장기심마리 심교야 그래서는 봉화다 보다 편주 채우시자유네 타무디 카상야 라무소
0: 편주 채우시자유네 카상야 라무소스라
1: 뭐시 가부채산매와 님도 소화기엔 다그러버 양도들이당지 보다게 봉화 채소치 세소가 저도 고대 하루래 카사 셰샤위는 내저 카케실라 말어
0: 케시 카마사는 그거 쇼울슨 거봐
1: 다 그래 많은 감자를 실은 비 때문에 역시 스텝이야 쇼리 스텝이는
0: 나도 스고대는 좀 없어 카스디 저슈츠르 카르시젠 가이나 켈린스는 아니 지저스르고 아니 시츠 츠 옛날에 츠 진짜 뭐 차라 喂 明白姐姐
2: 자게 나로 부채지 락다지 담로시는 용도에
0: 그렇게 그라
3: 가르쳐 줄래
0: 아 게미도
4: 예 야우 담토야 승비
2: 나라리 시유
0: 니마이 계쟁게 이지 제베 시어지 예
4: 야우 담바
2: 야치
3: 도스네 녀라스 미고쇼
0: 승이 토요 바이바이
5: 年年三了，要喝真酒喝对些呢。苏的，恰同些破瓶的鸡，别急，恰同要搞油炸。马些，恰同些暖些恰上地米的参不上啊，点点搞不起去。让看年呢，点点弄嘛哩。
2: 녀기우
0: 랭겔리 루제이다
2: 카르사가 진단이 되온고
0: 조선다야 세시 유배
2: 세시메
0: 다제나 삼리야고 시등이 왜 미마이게제 랑겔가 로고시다 시다 디한제도
2: 오스도 오청나라 표현비
0: 저 쉬지 제야이
2: 기가 락단이비
0: 카산디 락단이 더공이는 저 쉬지르 카산 탕수이 왜 예장시오 로디게 나르 문에 재는 은이 편수 갑시라이 되다 나게 써야 할 갑이 유바하고자 나 사치 신다를 유두 그 뒤이네 나 자도네 게 재미나서 응시 nye cha cho ge nga kha san du yu ne kha san nyu me cha kha san ne nge ke ma lin bu che ji ma ga nye chi ya yong ma ri sam xi xia mi de kan bo ji bu che kha san mo nyu ne nga de kha san gu xia wo shi nga po mo ji ge ren gu nga kha san bi ne ya wa yu wei nye zhang ga nye zi jie te zu xie bi yin xiao le xie me
2: 人家去日时端着去当过摘得很这多我在那前呢说不得很这多我在那前呢
0: 杨武喜然没被打死，没现在打个主意。

0: 장기 롱부체네 람사 담토 우스 담초 담데 나르중고 촘침 레가 레가 야 담르시다 그이닝제도
1: 장모어세
0: 장모어세 아시 장기 닝제 담르시다
1: 나 레유 니야 루이다
0: 레가 청와 사부시베
1: 对啊。

0: 아자님도 실치수 슈리그 예배 애템도 되고 좀 예입니다 레어 집에
1: 레어메
0: 민관시제 让那个美女杨新也得带下去啊！你要上安全距离，让明哲等一姐检查确认性身边。
1: 欧成了，前路三女姐的陈亮个女儿这边。
0: 哦，第四月，还顶着马上个鸟下新房嘞。

0: 클라리스.
1: 뭐집 텐수 토텐 주고가 템나 시 제스메.
0: 장난 두디 주고디 야우튼 미도. 마찬 도히 미도. 나스미 시모고. 그뒤 이네만 깊 좀다가. 객사선 차주유. 아자 유배.

아자갱아 역시라시 의기 타부도 어윤켠스 이 존유메 아자닝 제간 럽정 역지오시 아자문에 보신다 미부다스 자시 아자능신지제 저슈지다 지부인 문에 중지 잠부라 차시 是的。我能心里给你这个。他我呢东三日期将求马是别。你将俺孩前面我认好我们都。你刚来时来给这就是一直打职业三不打。他们爹明白给钱让他装他们随便你家我在那当跟这一面谢谢母苏看他看他叫浪浪是多

0: 어제 부모 난투 주게 저도 돼 내가 하나 쏴친 거
1: 말라 나 쏘 주기
0: 기회사라 땜 때 화신 봐 나 다 알아 보세요
1: 나 근처 쏘러 내서
0: 쏘 주고 로레스 두도 거동지 총부상 니 세서 와
1: 쏘 쏘 로레스라
0: 어 주고 로레스
1: 개념이란 데 미도에
0: 개념이 도와 저도 돼. 네 하나 수고하시고.
1: 가게 친구들.

0: 你这钱呢我什么都是给你了他都没记不住没得我今天差不多是几月啥没记不住那么啥几月谈得可把月两个七月七六月今天用啊罗尼斯打住是啥我呢我今天七月有嘛事我能当没巴斯女士啊我罗西巴斯秀
1: 用啊前罗尼看到土有多谢土有拜拜
2: 로니디다야 가시이는
0: 가메베
2: 디제 마시 문에시에는 나 디엠디 양가식 다 왔삼디기 이내 좋아단 듀미도 야자
0: 다과디 제시에비너 마치메즈기 배다리 디레 로니다도
2: 용아 다 先急嘛你，然后怎么急着行面的？

0: 야, 지금.
1: 선생님, 아님도 처음으로 고스트 가죠?
0: 나 전주민도 그 옥선 보호세에 대니 두기.
1: 6마리.
0: 가진이 너?
1: 가인스는 라게 나 치에서 나 규름 고토민도.
0: 라는 건 규현민도.
1: 네, 님들부터 고토하여 성비. 선이 땡기인다. 나 질려서 봤습니다.
0: 용아, 롱기르.
2: 가르사님 봐. 랑시 강우 있으게.
0: 규정은 이제 말리네. 나 가봐 가보면 이해 돼 이베.
2: 나 가봐 가보면 그냥 이해 돼요.
0: 감사.
2: 뒤지고 등도 뒤지시. 야수.
0: 다스 그러나. 徐池, 나라니 중도 내님도 살롱 중자, 촛불로도 라시. 이내 캐스란 게 하여튼 这些 뒤, 나무네 랑 깃질로 인이라시 되죠. 랑 턱겨를 나 가부 유스를 비야 가리나.
2: 중도 탱마 당부 도두네 나 랑을 가부치 다유. 이내 뒤도 나라니 해바치라제 나 구급 자만의 요마시. 제장 로디게나 내 카마 삼제 로바 랑지제 대비. 你别总是他姐姐，让个高级在没得力吃不起药。顶这穷命呢，心里俺让了落着。
0: 俺让你怕了，顶这养伢养嘛事？俺让你怕了，参谋个给小伢爹养嘛事？让个俺看着生不一面心个多个，你也从哪地？别个阿个就叫几个，路不脱边了，俺搞不有事了不得，几不热些？从哪地？从哪地？我呢现在是多。
2: 你心个月，好不得让了当年日子了，能看过谁？이내님지랑데네삼코지나랑이증나삼쉬레라랑용시쉬응하지
0: 계속이삼루켜는마토나
2: 계속마지네구조간다로망우든제구차합지돈도가지고구경해내개민도네명을쉬지승도에랑게가득해리네치르마리스오리
3: 첼레스클라스다도스네네파게오

0: 감사한 기라 갈고 난다.
1: 그러나 개발로 보시고.
0: 감사한 기라 갈치가.
1: 아리로 커피다. 신도 요즈 차시고.
0: 아리로 커피다. 신도 요즈 차르바. 레스토 주나.
1: 네 통치신이 남산 연치야.
2: 용아, 사내고 있다. 니랑 잡아 용고.
0: 그냥 어릴로 카페다 신도 요지 차.
1: 그렇지.
0: 그냥 말이.
1: 喂，明白姐姐，我找是哪姐，哪哪姐不着？我也去把里面哈古民族。
3: 让朱玉兰姐开始干么着？你也把车开用。
1: 也免得这事，你也少些我些退休了钱，今年三年俺就去了。我也是得明白我啥度。
2: 俺们大姐我们了，小外嘛的，朱玉兰姐开始干么着？这里面开始有呢，你让车度吧。
1: 我那是呗，俺可把玉面俺来哈古民族。

0: 정보 신도도 쏟아
1: 왜? 시도장 나도 저쪽에 신도 상면 사쳐줘 요 말다
0: 수고 아마디나 초주 커서 지우지
2: 시도해 봐 나도 저쪽 미마 쏟아 미트 도착할 리 샷스기
0: 용년 토마리라 배지 파머리 인기지
3: 지저 장게 등기 가르치는 인을 봐
0: 남바게 오쌈주
1: 산요바 인기 말봐 아
0: 나 남바메 켄조리 남바게 가요미 켄조 민마 캐시디 게단다 나 미디다 탱주게의 용아 너기 민마게 민입에 민마 진부장 돈 낸지 난다 나 민마게 구유 天水地明马措施是为明天咋听这都云州新区南龙的明马也兄弟呗电视马龙的有了另一个安堂不一罗九七年七个月了土人真结果了人们他明马一素人们借水军就在天天买不烟黄举吧矿石多压了吹气几个月那明马的丢抢不能说
1: 罗布都坚持一百存难求，你明码的几多存难几个月？嗯，胖个几了，卡点面子俺个鱼皮炸多，俺爹卡点菜个用品，你明码错的个咱们说上去。阿来，杨阿勇啊，前两年让你们都去给我，应当。爷爷，吃了药后，上中大厦就，他去去着不挨吃我。
0: 农民面子，挨点。
3: 啊，吃了提前，大概几天也拿。俺一天自己都接咋办？俺明码开始就得给我约。俺大爷不。另外一万，接不起。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0: 다 같이

0: 야시오. 같이 가.
1: 발라게 비시 쓰이샤. 장애 가는 신부시 왔다.
0: 네 챈도 세브랑게 통유 유베. 쉬다. 레카르유.
1: 刚刚是不是你过有两个情况
0: 能大明度
1: 跟这是不是啊
0: 能大明度你个七落了坚持起过给红果给打下
1: 七落了坚持起个啊这两大年有是别你们三顿三桃是不
0: 你个没等个明度是给
1: 今晚年轻人坚持起个就对很过细呀，克拉斯阿兄，七楼的兼职小青，克拉马斯也能，苏格拉的华丁可是？

0: 아자랑게 문해저 슈즈를 캘링에 멤베.
1: 심마도. 겸제 가림 바스기베. 네 배차샤고. 계세랑이 있는 거다 가져 줄부두게.
0: 네 가스시에.
1: 진짜 재미는 괜찮으시면 두게 아.
0: 또 뒤부터 제.
1: 당이.
0: 저 슈즈 아자랑치도 갈래 진짜 이거. 다자랑게 저와다 배도 튀샤.
1: 저와다 튀면 튀고 내 튀마시. 미닥다 대민도. 미디 슈츠르다. 너니 총도 내니 버 차는 총 니에주 절 지기유. 나서 와든 제 친에 여르베. 삼르스다네 측서기.
0: 니에 대는 저 야고스도.
1: 야고도는 장 막고시.
0: 저거 가부시 쓰든 안 멘바. 머신에
1: 머신에 장게 성진 출래 야고 민도가. 키라니 가라 근데 스트바 던더 셴이 메베 아
0: 간시 셴유버 장마 아세란 게 통숭
1: 수슬라기 연도 갑시기도가 질려 녀랑 셴우 장게 녀 천안을 삼켠 땅 마리 녀 생긴 출러 따다 님 케메 지 팅은 통 뒤부스 케메 이네도 차차 차비 단도 지고 마리 단등에 기라니 지구 통디 강원에 가시라도 장가신기 위에 통매 가로디 미즈나 치즈도 点不起리 아자게 랑게 겨치기 미야고시 토디 장게 로탑 친비 가로 야고시 지구리 신승에
0: 왜 단다세랑 거시기식 연이 여고시지 나 텀주즈 위에
1: 니 든다 계신 마지 시에 처귀인다 지만데 라식 총부터 제 전에 용마다 미스 성진 추지자 민의 선자 기라니 가로 민스 세세게 양쪽동스 양갑이 유슬럽 디제 제비는 밀리 슈키 님 소리 신기베
0: 나이 디제 신주 민두
1: 녀데는 랑기 마켜브랑시 다성메 키규다
0: 도슬레 심두
1: 발라 쳐주
0: 아자랑게 저 슈츠 튼다르 삼노도스에 다니 민베
1: 미겐 튼다 부기 주도 제목어
0: 주인다
1: 유시
0: 아자 발라르 나다 성진 추 꼬르마쉬 아
1: 탄도 성지 이베 차도 간 키라니 게자 취도 그
0: 대처모 고조정부지부 발라가 대주 적당히 먹힌 것이 개성원의 제공은 나 대신 런 것이베 너니 가로지 못 관계키는 내 줄을 할 생비

0: 대조 사무님 아버님이랑 제세 좀 요하십니다. 뜨다. 냐 수협디시다. 합동 먹임도 자야미도.
1: 자양스 체뇨화 주의배.
0: 멋있다감. 칠레의 마진치 모민디. 자야티엘 장추비. 계속 이 칼라야고 속어삼너. 니 봐도 제 수협 수익한 것

0: 저랑 제디 개체 무슨 와?
1: 김민도 아, 상카메
0: 습큐는 맞어 아.
1: 저보 드주이 왜? 내 미망 부딪힌라 뭐랑 아님도 된대 왜 스케치 TV
0: 아니, 쇼가 지었어
1: 된대 왜 쓰기
0: 범디 가르 쓴 거였나? 다원의 토세 중아 둘인 토단지니 로치민도
1: 둔다카지 레일드 유리
0: 야, 저 마타슬레 장르 가브유스 시스지오지 나다 저마지 나 장르 동에 체요지
1: 장르 범신하게 캐리 무슨게
0: 등기에 배 비미지지
1: 드네 가세브레
0: 시고 장마 파지지 뭐 란더디 겨난다 위부터 왕죠 디니에 녜뇽소 토기 나 지게 리듀 Something says Rob Jamie. When you never take Sunza, say she gave go, I mean, do, didn't just say, my bet seems yours. Jailer Gabriel's Loyaki Cooker Mochumse, Moran Casson Chamin to Gurs. Tana Joy Chisha, I mean, do.
1: Ransom Yo Marshi. Casey Kinney Landry, you know, Jemma Dene Tori. You need Jemma to wake up, Law, Morama Shopsila.
0: 야저저 오늘 삼삼은 좀 종기 뒤나라 나 죽이 지니에 라르샤 야 강교조랑 게 가비베 보면 뒤다 찍도 없쇼
1: 네 강교조랑 가세 보면 뒤다 찍도 베 물음 게 보인다

0: 세준이 대단기 대련인
1: 바람주 뒤준도네 아니 제다 꿈 필름들이 아니 체다 좀지 대야디 저도 대처 신지래샤
0: 기라 고양배 생각니 대단기 중지유
1: 달롱아 다 뭐 제지 대니 그래서 생감 구량고 바 양고 자기 대처 신지래샤
2: 누가 내보지는 선배면서 기부도
3: Simba give it to a Java Karajan and two Yungi. Sayenda, Tungena, Doyena, the Terrembuch, the Kashi Shedrisha.
0: Dewa Matu, Gewa Suyame, Tangbuchona, Tele, Pabachi.

0: 좀 든든심불라. 어그 뇨라 좀 피해 되다. 갈쩡우도에 민망 든져도. 도가두게 민나. 눈이 디기다 덴바시리. 인다 쇼가스 뭐 심부서지. 돈도 좋아 심비. 차스 뭐 통야여리.
1: 이미 마치 송가난기 렁이기 캄벌레브니 배춘기 튕기다 이르경 샥뒤소기 진위 직도 되비에 숨 직도 되비에 내유식 인비에 매균 튕라부유
0: 아! 대자금 미미징엔 지시유다
1: 계지식다 도수니버라 주세기 공가도 조람토 창자다 통치제기 문소봉도 도수니베 계지각도 로규 귀람 계르기 테니 소신도 계가라 대자기 명위베 경에 망부유마세 자자기 내주 튕시 중제 승유레 대바 튕시
0: 네디네 사마식 사와당 자식 통화자미 유린 대미도 마세 디친부민도 매균쇼양 체마 저톱디래야
1: 매균총티 대수디미그 계기 탑산낭 도놈 시규랑바 텐저망불로이바시다 계기 힘도 윤도 주비 도놈 시규랑바 지기정 시담 강유바진도 계시 바케종은 시쇼니 지기 자탕 업주이 TNT기 바제시 딘저망부시도 俺这批菜啥看呢你个天天切我了你俺们谁举着切过不了几座卡车都点了就没肉美军国军切罢了几座用娘都修理美军底下给都洗死不动女军文国团冲突动员监狱控制去把切切心里满巴罗娃女军密破把切图
2: 托了穷这股 美军底下成股 직 렘규의 총관과 토르충제 굴의 주거 매수인 대자라 도난 시에 타만 테미쇼라 매피주 시미쇼 니 소다르 줄람타 대자 튕의 시진 내사라 인조 시구시 기지 매균 총세 칸점 렘규 다다 매수인 뜻된 경차 기진 세용의 일에 되미데 니지고 양타바타 용유로 고름 대부지 이번에 칸점타 장급 시에 숨 매전 제거 다 소다르 지세 조사라 인조 세고시 계시 매년 총세 양 타베 보디 지세 피조 세대 연장 긴송용 세대

0: 내내 초표 사퇴 민남기 사제 주차 개진 시도 주류배 표미 담벨이야 장가르 짬배 개함 소시 쉐수유 타오나 내내 초표 사퇴 유주디라 지다르체네 중화타 중외 규림 강자인바 서법토의 정중 쿠유타 장가르 체시 니우의 폭제 망원 소기 쿠유디레 중외 내라 개주 강자 유담시나 저디다기 콜라 페랑종종 싱조 체리 칸키 루리 네기 리지 켄와 겐 다와 튼주 블라기 체지 능신 유베 플랭게네 기시 유바쇼 다와 튼주 블라니 페랑종종 싱조 체리 칸키 네기 첸제 리지 켄와 예시 콩키 게요 세주기 우윤타 중국 로도 로초 소와 칠레 우윤 행강기 주리 쉐바 소기 두겐양 시시 콩키 롱오망베링 변종기 유순 통고 추도다 내수 균진 소비 신조기 창래 넘어 중재 상부 토비바 마세 뷰리 내기 소비 라제라 계급 준비 체니 사르기 다완야 토비 콩키 유순 규규르타 시주 렉주 테라 신주 낭디 변종기 신뢰 천재 전투 규규르 렉기 첨부 퓨다 뷰신유
1: 남블랭게 공감사 디링게 레센나레야 ne lhenge tso ngotri shuwa di gare sa su ne penchungi nege chungrim penchungi nege kechu rengshi dikimchu shungi yin da diyan nye guanlu shuwa yin joda ne di che thoma darsa di ishe gigi gekab tu su res da di lo chichi guanlu ya duyame shingle darya ge mungshir ba ane gub di du ngana zu zhungui ki kalu garen nangu yore se su ne lojo le ya ane je zuur gyubi xingde je jiangqiu le ya tanda ngana zu xiaomi siya je chunju di dabya ge du zu chir redonga di indu ngana zu zhungui ki kalu ya chi lukyu yunri denba xingde ki lukyu hajang rinbu yudabchi xingde chi tongo darse ki kalu chir di kub di du zamba ane 점리 유주 셴려야 전에 존에 단데 야지 위베네 롱아도 니갸 점리야 아니 조다네데 아니 지 릴람규 총례 규제 응하나즈 중국 기업을 조대버리자 급디디 응하나즈 기업디 제조를 교배 신내는 거 여러 봐 딘데는 두 잠바 응하나즈 초비 사드 아니 산참리야 가르능도 소소네 장초게 제춘주 때문에 샤오미 때문에 아니 미디금 반주 저와지 시험이시야. 디야 샤오미사디 응나 소비사디 산삼리 득부터 급뒤뒤 로규인데 제시 이그리나 코브딘데 지르시야. 다 디나니 아니 로 응아동 저질이야 응나 중국의 기글을 내야 저르라. 디 저차니 아니네 로제동 지치네. 다 단드네 야지 위번에 로솜동 쪽게 된게 지금 예매리야. 아니 내야 짐베 짐베게 ane tsobe sato chogwa tepchiri siya. Da di ane lukyu ge jiga jeshi yikchi re zo di danda shingle darba da zhonye chungbo da ne di penchulu chungbe gordi ge gane rachwe tuwarsan zo di naze dukshib da nishu le dakje na ya ge ane jiga chale da cingrik di tohne chungbo chiri siya. Bena cha xabhinbe na ngana zu chamdo liya kharub chu liya ane nashu chu yorba dine lhasa chugung nashu la sokba loga chengu jige nashu la sokba da dusu na liya ane nege ane judo ge gyurdo mangu che pe yudu zamba ane dito ne ane seshe junje da dari kese gengwe chenri da gyurdu lo dakze naan teb di da nashu dakze teb di da ne raju gara tozo su ne de peji lo somdung chukki dunga halam shedung dinti jiga yeme liya an pyo lo choo teb da ne de siwe rangxin son san bionchung gu kuryu di da ne ge siwe rangxin di hajan ga chambu chonje tunbu shivu chonje an ne de shiraji ge debsu jaya liya chakin choo sha je san ne de 지게 로도 zōr gyōpa chī liyā, mēngshī tīngshā. Nē dī kōr rāngshīng liyā, gītō gu nivu yu bā. Jīg sā shēnzāb nā gītō yu. Nī nē dī sīwē rāngshīng sōng sā, anā bēngchōng lī nī 내디 에네 변종게 다 로도 조질 교샤 디리 제사 데르케스 이번에 변종 선의지 내디 샤르토비아지다 내 선의 에네 조 변종을 교부답디 차대요레 디야 정신다 지기 미스회샤 마인바 코 로도 정이기 정신게 충이다 튐버치르샤 든데스르샤 디제네 에네 변종을 해야다 용자제네 아다 로섬도 죽기 된게 예매네 내 저샤 배지 되네 아니 신뢰 림베 림베 고조 요레스 변종 내스 두 잠바 지그 삼마슈 변 공부 메도 종베 자중을 했다 미 갸니기레 메바 중 토슈의 차샤 임베네 아니 자중을 미 시동 등등 업주 변네 만나서 시즈 종게 간부 종수 기루 간부 종게 기루 종수 승예대 차대역 동안 내디 종수디 지 내디 사토베 내디 데프세퀴디 어딘데 차대역도 제사 변종이야 내디 임베네 아니 신세 예배수고 내 예배지다 아니 내디 지금 사제 간로이나 기도하는데 차대요. 제사 대리께서 아니 변종의 내디 로도 조임보다 아니 신뢰의 멍시지 차대요.
2: 신리디 외랑 디니 초 로드비 님구 디니 슈로 변종 신리
0: 변종기 내니 계도 최신 사투 서법단 남식이 춘이단 튐비 사투 유준디이 믹세기 누리식인 바마세 초베 사투 민남기 사저 쪼오리양 유류 사투 내디라 영이 믹세기 캐주 강시 유바타 저블린 누리기 심주 캬고나 딜라토나 강라는 게 유담시나 무튜네 안줄레제 기세나로
1: 벤종 네스 주잠바 정블린리아다 도나리데 차요 가레스스네 네 랑게 뎁스디 변종 차산 도문에 갸체부 마리딜레 네데 변종 사제 가사 이네 뎁부여바 아네 코리오 믹스에 젠소사 변종 네 도나요리 제사 아네 제동 국가 숨주 속게 로리아 다 정블리게 준신게 자지신게 다제나니 캐브젠데 피네 아네 캄크 사제도 바네 네 믹스에 젠데 니요 이브다 카도다 대소는 되매정 시위여봐. 양 그 대수다 그 재단 신별 재수는 양 등산게 대수 재배 내다 잡으유 되고 믹세진들이 니네 아드네 손지게 변종거 내수 변종거 유수 스주잖아. 안에 돈은 쉬고 재대지. 대리께서 전부니야 변종거 유수 스주잖아. 유수 대야래 안에 다제 난도유 다제 난이 즉 디나네 시제 사브니야 그 탑시다야 제제 안에 도나 시랄리에 대시리 제산 변종고 유순디 정블링이 내게 심주 나로리아 개체외 하장기 개가체외 정신치요 제동 곱게 넘주 아니네 제제 아니 만나서 캐브체 망부 내에 두릅체요 다 넘주 아니 넘주 아자 주주제자 둔주 둔자 개주 개장 세제 다로 숨주 탁스진다 배주 다네 아니 변종고 내에 두제 아니 냐차 나네 딜 차례 개체부지 럽체부지 디난 에너지 동국께 개주 개장이야. 아니 변종은 내 아니 섬동 합계듯이 아니 개거 방전하려 다 뒤셔요. 다 톡고야지. 앙자 다지. 당 하나 전 톱달라기 제제. 어다 내디

0: 이세기 개주의 가레스스는 셸 신부 요마레 좋아 요마레 임비나레 지게 잠바스 제제 지게 응어 아니 지 다제 도스 정신 그 최대디 데르케스 차샤브니 밀루칸 신도 코 신도 편바 년가 첨부 요바 딘데치르샤 학돈도 아니 지게 차다 좋아 요딩교 차나 색지다 좋아 요딩교 아니 지게 진부을 교고 탈 차샤줄레 미세게 누비요다 나르랑일 차샤위 분들레 저와진이 망고 중 네 지게 잠부 코나서 퓨리니 코나서 최네 다 맨 능신게 누버스 제제 차게 나르미 체디 제거 민도 지게 나르미 체디 맞아달레 진부 니잠 숨잠 댄데 법토고 있어 지게 차나게 뒤세디 뒤게 이번에 안에 두 나롤 마사도도 아니 나면 내 얘기도 주도스 딥땡기 디야 아니 님은 망고 취해 먹어봐 지단 제수는 아니 잠바도 팅 니숨스 취해서는 엔딩데 주고 있어 코나주도 손 대신도 개날 차샤브나 랑아나주 주디 다 취해 망보래 잠바도 취해 망보여래 최다양 안아서 잡아요래 직 잠바디 날 추잡 자잡 오므잡 로제 님보 취하고 요래 제사 아니 녀들이 대셔는데 제니부터 가르스는 배우게 내디 중럽디 아니 로섬도 예면도 중대 직다 아니 디 중원이 아니 변중 로도 쪼르교 봐 로도 쪼르교 디야 코레정 니게 춘이다 튠바 로도 정신게 아니 시웨디다 튠바 디 신도 로도 디 야 아니 더케스 아니 대탄의 신도 코인 봐 대탄의 편바 dīndē qīmbu, dī pēmbu dīyān lōdō rāng xīngi anī kui dūsē dā dhūpchē nā nē rāchū tūbu jī dā suwā rā bōy tō nē kāla gāng zāng kua dāg jē tō yā dīndē qī rī xā dī shū nī gār jā sō tī gār sō tō sū sū nā dā nē sā dī ngū nē dāng nē jī gī sā jī sō jī dā dī chū nī anī lūng kāng lī pēmbu qī dī tō lī yā dīndē qī rāchū tūbu dō anī nē shū yā dī yā ngā dzō jī gī 줌다 지게 접슌다 딘제 바비레 토네 조데 아니 체리 토네 돈도 다제나 도스 다제 나베네 느리 유데 진탄 유데지 다제 나니야 디 조아미 데타 아니 지 체리 야겔야 뉴브된도 딘데시르샤 다르게스 미 초아 야겔치 셰라 야부차 수구나레 지게 셰크지 체시의 망부 인데바 안 도업제 주야를 하자 강에 유대부지 딘제 거루야 안 내더부디 대단 신도 코와 신부지 안 편부 인부지 안 디토리아 창매 딛는 거요 따지 따지스는 용자스 균네 안 창매 대열에 시부 지토 네게 요래 세상 예 안 데리데 슈아드 가라스는 네디 지게 사토보 네데 디야 안 지게 정신게도 네데부지 민바 di jingni loto rengi ko kechu yori siwe rengi da gido rengi yori ni ne yang di yang loto ngta di na le bimi ju diya di loto diya le ten de ane mikse ge nubi yue san an saji zogor gyur saji zogor gyur bu di yang ane benchon sabu gu ge ane lu gyu ri ring ne ri jiga gansi gansi jiga zawa gyur de yori bena sabu ji liya lu gyu go ri ring ne go ri rinne di mi chone zhung, chone yabu zhung ni mu zhu jing lu gyu di so tu ma re, rinne di dun tu ma re. Jie san nga na zhu anna zhunghaa mi ma ji dun ki go, mi ri ngab zhu nga zhu na liya ben zhung ga rinne di pi sun chok wa chi da, chang me yiwan chok do gu chi yo re. Di yu ya ga mang shi di yang, anna mi du su de chone jie tu, chone jie di yang, anna zho di lo dong zha di na liya che yo ma re, xin do zha man zhi yo ma re, wei sheng su xia yo ma re di le, yi na le sa ji di le den ne chone yabu zhung ne, anna lo kyu di zhun tu ruwa, jia san ane nye jiga dagwa bu guye shugu yu ga xin zho xin jiga su su layag jiga yu gara sun nega ximju di hajan ge ge qinbu qi, za qinbu qi nega ximju di jebi ni jirin yu deb qi, rintan yu deb qi diyan je ne nega ximju di ge benjo zang ma yin ba ane ngana zui gigab yong, zambu ling yong li ya 지금 레게 표도야 지금 다 너무 된다 지금이야 문제들이 쇼고요. 어느 터지치 대전 레전드 다 쇼인.
1: 스몰 행게 텐디 변종

0: 제제 손 인기 나로 노교기 감사탕 초도 드람 서비 조율에 제 빙루 미술장부 준비 투주 개진실을 리뷰 천재정 신기 레제 초도 긴딩기 대화 숨 난기 마다오 대화탕 其实 대화라 추소 고초 유진 빙루 미술장부로 추동 도바 체니 초유베 초도 체베 된점라 리뷰지 빙루 미술장부 초베 광시 빙루 미술장부 조준 체육공시 직접 락제 채모 판진기에 제대개변은 남주용수 조선오매 따주체디 빙로 미술장부로 딜리더 구바라 뒤가신 조선교도바 저유인시 송바시 노교육이 감사탄 초도 조남서베 레저조 시인베 빙로 미술장부로 조선샤동토지 노교교토 어기람타 통수탄 광충수 더대수지기 샤로너드윈교토 교베 미도겐진기 조남친부시 상토주시 노교육이 감사탄 초도 조남준준니 노든 시진핑기 소신왕외 당주왕기 개낭타 기지 교육니는 민니 터주구지 개진디오시기 광기 노교육이 감사탄 초도기 조남서바 준규티 감주치는 연구타 현동편준 편부터베 제조고이 넘버 주규로 등인 개진디오지 송부시 광기 제유신진了 도시능급 짐주멍시 지구남장카지 라다르타 장부타 장람 초도지 냠진 긴진 누바타 랭귀징기 추제 토로 동고바 노규타 난콩 감세 그 추제 토의 치조 고무 이규로 제구 제고바 제기 내수 넣으시 개가 비주 행강기 개공 서비타 서구기 벤조로 심주 강기 초도 심주 강기 조린 자루 상기 제접 주지 시진핑기 터주 괴진 낭디 노규 괴딩이 땡의 치조 고이 털루 괴니 Tengki chijo goyi dunjela lebe, gyayangbe nubyu kuyi tang geji benjuru chini nubyu kuyi ki shibdur lekse te byuda kumbi zhuwe pardong sarbar gyuruyo. Zhulam teni, jimjui teki sokzhu lamti yinla, benjuru pike donwe lamti zirsi gyan yinbe, rangge ki tunle kuzhi tang, kodun kuzhi ki ninshu tang, denja chiru qingyu ji sumbashi. Nubyu ki gamsa tang, chodo ki zhulam sarbe ji chargu jamshin, tengki chebe zhulam zu ni chungxin tang, chundu, 国主是切的下了他为农籍人地松娘托撇给当年铁格尔合作了其中切别给个人别特殊专栏情报系专栏情报系新京堂不瓦的企业娘书从队蓝书组的科工职位内顿开进了团球堂他去切的来着开进制作堂蓝林德局者切动南京给决定的局切的高古职位推罪堂车队马内马的切的给及冲顿堂
1: 天女娘们的车就定时动作引不起。积极车轨内那把三江土有心。孟西智贵车话军队推过仓的执行员。贵州主准南三边甘蓝旗来着做的黄北江蓝旗学家铺江蓝德比切行行。学贵切别牛山里出罪者接力加堂出租引不起。云南土农局甘蔗堂初到准南三边云南特轨土制度切别各在引了冷天轨内。 文山内孟子牌的企业江南基三八十七十六仓中国组的云南下流教育局冷不开进抗教主品业务室。农局甘蔗堂初到的准南三八苏州堂廿二中正组的那个主任孙科义准南前部苏州前部的车轨堂苏州前部团内前部主准南基车轨堂朝华桥用的人不是签约。 第一趟呢，农局的新进堂让永强从今儿起，俺们托过了西北，做局出门的你们队全部全国有几十亩地。这个你们队解决人别十多千把亩地，年轻你们队解决样，推个厂子做新月。谁局堂陆水，陕西，电视，内地所，全级你们队切的，给几趟给俺们托，全靠收购了规模单位，俺们来给初中加起了千把塘，配给给中镇你们队投入。重庆去。
0: 贵州熊南企业解决了俺们的，俺们的杰作业，居秀东桥北安硕业俺们的基金人天堂不就过去？这俺们的呢，从俺们他了，农局给感谢他，初到给这俺们这边，苦肉农地田，炖出黑子呢，你给黑子忙土清新，让给给新进堂中，从给的解决给了，学了偏呢，过了西北给个他，社会家庭你啥给给出个，俺们家雇主工人了，山东头一不是。
1: 建成前辈，我说呢，做不到被退役，我说是解决学生的，他这是切断送别学生了，忙都签约。第六道，我们西南，金永素，农局给甘蔗塘，初到给准南三八局，切断南京前辈，永不过了同桌了，俺东出去解决给你查西身边，退出不来，加之决定判呢，谢云天，陆局给脱手生意不是。

0: Ari mokpunki mokchuruka ngabe chikyo buso ki ari maki miksa doryubshi. Ari zhungyang mokchibu sejabi warxina, ari maki yirenki hargiling chentu kyokenki nomchen chu singshi doryubshi. Sejabi wenang, yirenki nyekwar kimtsiki kubdu purdi mabu pangyang miksar pomichi kuyubshi. Ari maki kishemu lingchendu yubi yiren mokpunki sangwe cunzen chisashila kado ne jebgu che yubshi. 前样, 이랭키, 어리 먹본기, 먹추루카, 나비, 지켜보소, 어리마기, 딘시돌보 인시비, 주추틸, 어리마기, 켈랑미바마세, 이랭키, 어리 먹본을 비위, 망툰차주, 창마, 밤예충유, 지주부시. 이랭, 파르스, 성교칸키, 내추신겐시키, 개체롱장니, 내추비와시나, 이랭타, 어리, 삼시, 지퇴토쾌비, 체칭지리, 체교, 용탈양, 닌가, 니급, 삼조, 체교, 인신, 삼조마, 체공, 이랭키, 비위, 탐의, 체칭티, 리버눈키, 튜법타, 저와 유부시. 어디 신진 트럼프 최니닌 어르탄 이런 월키 최면 체교 네급 삼조 체바 켈랑미바탕 지유 비웨 니츠니 쯔머시 어르탄 이런 월키 최면 모퇴 치신규 지쯔버시 어리게 튼륜첸 로비 아오이 티닌 어디 이런키 강도 미버수규 최고 되메라 강도 체베 무 쯔쵸베 최고 양 되메베 티 호모츠 초가 라냐 고치웨 차긴도 지규 인시 쯔버시
1: 네바 르년 조르키 지제니니 네츠피오시나 네블린 후규기 사체 망보로 이스라엘기 카도자 규포니 미중니 기람 토친 입시 네블린 제딘 제비단기 토린 변신 쿠마티예 사르괴베 젠지 당리는 급 제딘 제비단기 이스라엘 타망삼 조규 최딘 칸라야 미드 미지 셰도 이스라엘기 신린 니다니 야후이 제진니니 이스라엘 세종니 초규 령신 기 체지시라 초신 제티 이스라엘 정규 리스산삼 규기 고송탄 피게라 송류 제규 인시 셰브시 Nyamji Gezo Ki Chokshin To, Jizi Nini, Bangali Chilun, Khalili, Lakhman, Gap Gezu Keji Bi Nyamji Gezo Ki Zhuxi Dimbatang, Delu Dao Gubara Zhuxi Tukien Shijun Pshi. Khalili Ki, Kong Ki Tsongmi Gekab Ka Ta Nyam To, Nyamji Gezo Ta Ndeja Lianzin Lianzo So, Tsemba Ka Ki War Shondi Tamsi Che To. Shidi Ta, Deja, Nyedong Sumchu Lu Gyundu Pige Churim So, Cho Kengji Tieni, Nyamji Gezo Ki Lekar Gudi Dongju Yinshi Sumba Shi. 中国乔三军团接触其编排性结合吉林卡图扎基新结扎三瓦塘密达人中康西端两年级那么西暗秀所问的月
0: 三九个九度最多大为民工被结合吉林卡了几十难度

칭도기 콜라디리 시리 유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르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리 주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주 서버토르 장아르치위 쿠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차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소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충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골라라 준비 모자라 임바라치

0: 망치에 야초그리스기 아니게 큰진디 담아샤비
1: 아자 슈라기 마삼동두 급디 모랑기 큰진 담아 쇼거든이 진네 능이라 케보 디르 쇼시 라지 임바타 니네 겐고와 가오홍연기 쇼긴치 못포죠 당선은 디귀도 마저 치슈지게니 가오홍연 모랑지 스기도스
0: 디데슬럽사 므빈딩에 야비 딘데스체 모네 팀스 달래가디 스리스리 쉽체스
1: 좀제
0: 네데 슈그메 망웨 메슬럽이
1: 되저 강상부급 아자 빤라기 정면 라리안 지게도 로간다 맹간 여규로 마저 체제 인베 개보 침무유 세메 진뉴 냠주 디구 남랑 어저지
0: 코로나 동계여 마저 체비 너 개보 고 아기도 최장에 마저 체비 아래 정모 이지 워스시규 가발레 상외 앙자메 네 오늘 안게 진뉴 슈다슬럽이
1: 마저 제네 사고 직접 마송어라 아자 떠나라 개보 고롱아 계산 문제 개보 르그유바 통해 아자 떠나기 전 마저 지슈 지접당
0: 공업기 때 떠야라마주 디간로 내 양겨고 어 나도 예전 마저 제비
1: 비분은 라비 개보 대도 아자 떠나기 마마 떠바로 코멘 모두 대도 마저 제바디 대단한 코멘 진류 냠조 디부로 현도 마저 고로 진 이유증이지
0: 개보디네 골지에드한 라마죠. 디간라 만저 뇌부치 얀체비. 어, 된지 쉬분 능신 주샤. 콘주 제고 요알스 러베 쉬고 명유유 제디나 만저 체비.
1: 아자 떠나지 나면 맞잖아. 고치주 코메 교회 정부에 나가네 여 임시.
0: 마 겐주 쇼장치 디 중보 다마샤비. 단조 겐주 디 린당고 치주제. 네 린당디 뇌부야비.
1: 그들 아자 떠나기 교육장 코모로 개발시몬 디자웨 남자 유스이 말이지 양내 양도 챙기지 이내 양 급대로 코모로 롭스 치달 체자 나와라 자원이 죽음에
0: 급대로 나와 자원이 죽음에 간다 된지 슈브능 시리샤
1: 아자 떠나 균도 마주하리라 토순 하찬 시모 유에디 대공도 마주하기 루디 나조 풍류 유에장 코모 캘린 자원이 체미라 공고리 양 자원이 풍류메 이내 양 바람 지변기 민도 인바 아자 떠나 티리 이체네 마저디 르 메케고 민도냐
0: 경안주 외교치그리 딘데 고고 덩그리 삼삼어주 기줍 속서 제약이래게 고고 덩그리 간에 썸그리
2: 지편 치고 야슈긴 카지게 심딘 처부스야티 통말 김상교별로마야 로빈 신대비규 지편 처부시리 다더 민망으로 친치 치오티 통미 지편니 키보 고진격규 미유진리야 교성 시샤 다티 춘이 미카지게 토말 정인기 마저 체비 마저 초저 특치바타 양카지게 외편야와타 강보 다마야 샤발라소 멍의 두룹 지컹뽑기 모티 마저 치간 지게 이네 예부차 양미카지게 마저 치로 치마타 듄치 타머 마저 태양 초장 아용 삼비 심제 지게 이네 예부차
1: 마저 체비 춘미 마저 체 땅외 멍의 야주 도유이 天米这边社会结果的过渡居民有句康熙局。天路局是来在呢罗比角的有句协别对着金平修行院。明年我的金女娘局地部如马脚起跟米站加四银别各地的地部地的生育来的别那段话呢脱轨起摩度。天天的高红艳呢查家电部名录及这些局。
0: 콘스 자게 템보 민도스 안저 마저 치세 자제디 딱보야 저와 제토 민도스기
1: 토게 제모도 배왕기 마저 편진 지게 장매 셈수 망다 제모 쇠시 미남기 최도 망다 제외 담나 저기
0: 티링에 선이 고고 번에 주셔 제자 민망부지 깨격이 티네 선이 고접제 토게 제토 민도
1: 디부디르 라리안 토게 치문두베 마조 치게 망시게 다수 능이라 공고로 뽑아 신베 체도 유디 년도바 년세슈
3: 관정 알리아 심듄 디규 초과세야 된다지리 슈비 디키보 되야 된다시 슈고 초보디 고접제 마조 체바디 뛰어도 민도스기
1: 년슈 조르에 년도베 토면 다제 지금 뇌주보겐 대다 상마 경규 체점 포유디 뇌보리안 고치 가시니 치갸하 심어야 중요
4: 多对这些呢拉着的拖地子马下国际卡些东西的语言不少些年子朋友们忙大些的当面几个年多别对不天的即便的名多年有种给我点不行有种的呀年我在当那没事给解决顺便有的什么给这个托马地手的成为是多个些这里天

0: 침계 니소하게 도시 대유 바신도 주. 대한 당도 인도비 권주의 시고 비림시 예발도 초보지부터 매장 강삼 명바 제시 예배 대니 요종기 개주 제시기 미국도 피해받게 제스.
1: 라라 미주네 정에 바르게 초보지 뒤주. 대나 림바 오마 제시. 라리아 림바 오마 대 예배 시고야 랑게 초보디 초조 제초고지. 소소 주나 림바 공매 고용에게 준거 따로 슬럽 초고리 데네 랑게 강게 예배 로마치세 데야 지비게 레게 치구 제초고시
2: 트링키 쿄덴티 지핑키 민수키위 요총 니소키 차주지시 초보티 징르기 버시스베타 이제 주문 세번 라소비 탑시리아 딘치 치게르야 만조치야키 남장 팀제 유에스 예준시 미리야 고고단샤 차주 드리기 요총 니소 차주 비야키 원조스네자 Gulikuba Ji Siaki, Gumtin Karina. Nancy, Jungu Sitim Lotinki, Gigan Timhua, Gian Yuan Yilaki, Sidia, Gisenant.
1: Yosun Nivenalia, Mijige Yosongi, Miuti Jubi Chiduya, Tapsi Jami Nazo Joshi. Konya, Zodion with Suman Nanshi, Mikajigia, Eike, Dixu Tapsida, Yixet Zuma Sola Lasobege, Tablamju, Cabo Chebeg, Namjan Tinja Rabi Kuje. Regressionary Sevina, Mititu, Renig, Yozong, Miu, Tendeci, Juyachito, Chatam Nasova, Tendeci, Goshe. Chatam da Miuke Palia, Namdune, Joyo, Tengishi. Chesan, Regression Lunesena, Tia Nibar Jubashi. Did it Namdu Yozong, Jizu, da Chugu, Chebe, Nibasu, Goshe. Kona Sodium with Sumashi, Zusu, Chaju, Tiri Yozong, Miu, Jubshi, Mina, Nizu Longshi. Gesi, Tendena, Nazu Telia, Miche, Nibar, Tengishi.
2: Let's say, Gelaria, Tochena, Shuhi. 孔启确定体呢 Nizutiji, Tingutoni, Nibakanjilia, Dimbiguna. Dentin Jimmy,
3: Blobjorki, Utri Sibi,
2: Mitchinang, Nansu Mutu, Kibitan Sungriki, Timlu Sitia, Gurin Suhin, Oya Smolingi, Ting Di Litin, Susan Tashihin, Tingiki, Tiway Mangui, Timlu Sinzi Kinduna, Churi Tindiki, Timlu Gunsiku, Kindo Nasho, Tingi, Shudin Shago.
0: Lovie Shandi Bulusari, Sulti Rogu Chitosari.
4: 即便地区民间的偏大地位民族起来偏地恰恰隐蔽起来咖喱哈桑民族来了坑金大马下偏地民族古丢丢先古火瑞有注意两地人民听不举行来看你罗表起有注意些别没在进步许多意你好欢迎收听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
5: 你看铁线是那这样子今天你进行选修分钟将站第八个继续